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
야 선치는 자도 죽을리라 야 약속한 뒤에서 다시 지르 영여듬 치르초 숨마리나마야 영리가 숨마다 쪼즈지가 영학주고산산지에 지지라야 다마요동쪼다다즈비 영마지르보라다라지나마야 야롱크르소마타고요초 영스탄

0: 레드건은 바테랑 하루저건 누구들은 그 사제 소소 그 남근이츠 남신이츠 고능이 셴노 담모즈르 달리르 바가 남신이츠 라지노 셴삼나 지니시니시 거르금데 카브르낭 달리티나 초코
1: 카드 허터미 점들 된지가 조제 옌비 제용 오지 특촘은 잔들 가바 삼바 배위 다주르 시진핑제 첨중어 공부를 도부중 땅 라글레 타르신시 바당 촌의 용니 근이 첨디가 차들 로예 샤비 고지가 럭터시 바 점들 된지가 샤와 난된지 베티 쳇들 도비 첨중 샤시 점들 젠진지 비츠르 도비 폐지란 간송셰칠 所以我们要讲这个年轻人 Adinjig yarkil til nipan donba. Jimjil donchin hongguk til tenchin jimbar mgirti. Tangdi kaafsing shigbi lhirtsumirti. Lam shibar tankil shiobi. Ajachi nchigtukba namji lam tang jilibi jimjil adinjig shogji zhoshya arnaitan zhengi. Ani, janshig samshi tig tangga chapsirji langshogtang tanggi padang. Zhoshya ambirta tonshang, zhoshil anaita samba. Tsgajur awab chikhang, jirsiji pchechi danba. 作为拥抱三木等等点这个项 An tangpo hshig, siarga la zabzil hang yigdang, agor hrtong nga yin. An nipa ani, siarga la zabzil hang yigdang, agor hrtong samri yin. An samba aksam, siarga la zabzil hang yigdang, agor hrtong niri yin. Plashong hrtamchi bche yul, siarga la zabzil hang yig yul. Tu, thongme damtun shongwi plashong hrtamchi tag, Sonmun workla longchen ji, jilejila lamtun ji, zangkur ri, za pembi nimi, linchen de jerendun xie pa dang. Sonmun workla longchen dang, amdu nianchen ji, genchen jertak dang dang go ji yin la. Lomjig la xiarga tomkin tamchil, gongsuk dang danshi shirti, deftin ji, sulari jia nombam bilichir yol. Abdin, samchi fkar yil, tankil ji, yigisim nang de, somi fkar gi. Gerni xiamsir tariyin. Samchi jun jigde rimang dang, jashtig angchang, likong suji mang sawar ngolgi. Jashtig xie yil, jahi donjib dang, dobdan jia, dabzang zhoma jiyin, kapar angchang xiamsir tariyin. Sonwana jangzhug nianchen kang, orkila nianjur dini, orkila longchen ni, nishtong nirjigli, da sambi, cim nikhanyin.
2: Chechen

0: 야, 저거 생각하던 저기 남동근 인천한이 브레이크 없으시야. 처음에 히스 달다 다 성년이 좀대 땅에 쇼 제튼 뒤친 거 너가 그거 잠당스가 다 제튼 뒤친 거 스캅가 나간 된 소녀지나요? 로시크 나한테 나가 치 여랑 누가 너무가 양 뒤 공성지 남은 저 좀 맥 때는 이제 나 공성 거 스캅인데 저 저거 강망즈 다른 거 치면 당 한숨 시대 땅이 다 야말 이끌한 요구니 너무 시급 망가 때는 이제 나양 잡다 lantan zomu da tang yaw chuu da jiu kaang tun tse jir da tani nyin tun tang da ndamu gar tumu kaang maa jiu gondon da yang shiga mang da na kaang tar chang jina chuu kongsang gar kaam di da chang maa ga jiu sem lo lo chan shi tani lantan zomu jiab ge yang jiu sama sa jina da jiab ge yang jiu chuu sang tong jina da da ndamu maa na yang jiu jiab ge chang tong jina da ndamu gana tsa yang shiga mang ga da na kongsang gar kaam di yin jina chukpo naan bi ta nga li lakba ga rung ga ndamdrika den jiga nda tan den jina zamnan xie ju tani ndamdrika riga namda sasong xie ju nda xie ga kachie ga ta lo ri ri ga chu jatung ga nga ga shkab nda ga kongsang ga shkab den jina yang chang tong ni langkor kori ndamdrika don chin shong tong nu ga chanda yang xie gan tong nu ga chen ga ta nda ga kongsang ga shkab nda chu kalwa tsangma ga sema tambun zin jizgo nu shizir zina ta chu kanga ᱛᱚᱢᱚ ᱨᱟᱛᱮ ᱥᱚᱱᱟ ᱪᱚᱠᱚ ᱭᱟᱱᱟ ᱪᱚ ᱪᱮᱯᱛᱟ ᱞᱟᱱᱛᱚᱱ ᱡᱚᱢᱮ ᱫᱟ ᱛᱟᱝᱤᱱ ᱫᱟ ᱜᱟᱨᱜᱟ ᱪᱚ ᱪᱚ ᱪᱤᱠᱤ ᱥᱤᱨᱚᱝ ᱫᱟ ᱡᱮᱢᱨᱤ ᱠᱟᱨᱜᱱᱟᱢ ᱫᱟ ᱥᱟᱥᱚᱱ ᱥᱮ ᱡᱩᱱᱫ ᱛᱤᱦᱛᱟᱱ ᱛᱮ ᱤᱧ ᱫᱟ ᱡᱮᱢᱟᱱᱤᱱᱚ ᱫᱟ ᱞᱟᱦᱟᱵᱟᱨ ᱛᱮ ᱤᱧ ᱱᱟ ᱪᱷᱟᱝ ᱛᱚᱱᱟ ᱞᱟᱝᱠᱩᱨ ᱢᱟᱨᱠᱚᱨᱟ ᱛᱟᱝ ᱭᱟᱱᱟ ᱞᱟᱝᱠᱩᱨ ᱠᱚᱨᱱᱟ ᱪᱷᱟᱝ ᱢᱟᱱ ᱛᱚᱱ ᱟᱱᱫᱟ ᱥᱮᱢᱟ ᱛᱟᱢ ᱵᱩᱱ ᱡᱮ ᱡᱩᱥᱤ ᱜᱮ ᱠᱟᱪᱷᱤ ᱜᱮ ᱛᱮᱱᱟ ᱛᱮᱨᱤᱝ ᱞᱮᱱ ᱥᱮᱱᱟ ᱛᱟᱭᱚᱢ ᱪᱷᱟᱝ ᱛᱚᱱᱤ ᱞᱟᱝᱠᱩᱨ ᱠᱚᱨᱱᱟ ᱭᱟᱝ ᱡᱤᱱᱫᱤ ᱠᱟᱱᱟ ᱭᱚᱱᱤᱱᱟ ᱛᱤ ᱠᱚᱨᱛᱟ ᱜᱮ ᱭᱟᱝ ᱪᱤᱠ ᱡᱟᱱᱡᱟ ᱡᱟ ᱛᱚᱱ ᱛᱚᱱ ᱫᱚ ᱠᱚᱴᱩ ᱥᱤᱣᱟ ᱟᱛᱟ ᱡᱟᱱᱡᱤᱱ ᱫᱤ ᱧᱮᱱ ᱱᱩᱜ ᱡᱤᱱᱤᱭᱟᱝ ᱡᱟᱥᱤ ᱠᱷᱟᱞᱚ ᱱᱟᱢᱵᱟᱜ ᱟᱱᱫᱟ ᱥᱮᱢᱟ ᱛᱟᱢᱵᱩ ᱡᱚᱝ ᱫᱮ ᱛᱟᱝ ᱠᱚᱱᱥᱟᱝ ᱜᱟᱥ ᱠᱟᱢ ᱫᱤᱱ ᱡᱤᱱᱟ ᱛᱟᱨᱟᱝ ᱠᱚᱱᱥᱟᱝ ᱫᱟ ᱛᱚᱝ ᱜᱚᱴᱤ ᱛᱟᱯᱥᱚ ᱟᱫᱟ ᱭᱟᱝ ᱪᱤᱝᱫᱟᱢ ᱫᱮ ᱡᱤᱜᱞᱟᱢ ᱥᱟᱥᱚᱝ ᱥᱮ ᱡᱩᱞᱟ ᱵᱟᱨᱫᱟ ᱪᱷᱟᱝ ᱛᱚᱝ ᱫᱟ ᱞᱮ ᱞᱟᱝᱠᱩᱨ ᱢᱟᱠᱩᱨ ᱡᱩ ᱛᱟᱛᱟ ᱥᱤᱜ ᱧᱟᱢ ᱡᱚᱜ ᱥᱤ ᱡᱩ ᱠᱟᱪᱷᱮ ᱜᱟ ᱛᱮᱱᱟ ᱪᱟᱱᱫᱨᱟ ᱥᱟᱭ ᱞᱤᱱ ᱡᱤᱱᱟ ᱠᱟᱱ ᱛᱚ ᱠᱷᱟᱞᱟ ᱞᱟ ᱪᱷᱚ ᱡᱚᱝ ᱡᱤᱢ ᱨᱮ ᱧᱮᱛ ᱦᱚᱨᱮ ᱪᱤᱝ ᱜᱟᱱ ᱨᱮ ᱧᱮᱛ ᱛᱚᱯᱟ ᱛᱟᱠᱟᱨ ᱪᱟᱵᱤᱭᱟᱱ
1: ᱪᱷᱟᱝ ᱛᱚᱝ ᱡᱮ ᱠᱩᱨᱤᱠ ᱛᱚᱝ ᱵᱤ ᱪᱷᱟᱢᱜᱟᱨ ᱥᱟ ᱪᱚᱱᱫᱤ ᱥᱮᱯᱥᱤᱨ ᱠᱚ ᱪᱷᱟᱡᱤᱞ ᱮᱱ ᱛᱟᱝ ᱛᱟᱝ ᱪᱷᱟᱢᱜᱟᱨ ᱠᱚ ᱪᱷᱟᱢᱪᱷᱤᱞ ᱟᱛᱟ ᱪᱷᱟᱢᱜᱟᱨ ᱥᱟ ᱪᱩ ᱦᱚᱸ ᱠᱮᱱᱫᱤ ᱱᱮ ᱛᱮᱱᱤ ᱚᱫᱟ ᱱᱚᱯᱟ ᱛᱚᱝ ᱥᱤᱠᱪᱤᱱ ᱠᱟᱱ ᱛᱚᱝ ᱱᱮ ᱱᱟᱝ ᱚᱪᱩᱱ ᱫᱚ ᱛᱤᱥᱜᱮ ᱪᱷᱟᱝ ᱛᱚᱝ ᱡᱮ ᱠᱩᱨᱤᱠ ᱛᱚᱝ ᱟ ᱟᱢᱭᱟᱝ ᱱᱟ ᱪᱷᱟᱝ ᱛᱚᱝ ᱡᱮ ᱞᱟᱝ ᱠᱩᱨ ᱠᱩᱨᱤ ᱪᱷᱟᱢᱜᱟᱨ ᱥᱟ ᱪᱩᱱ ᱫᱚ ᱛᱟᱣᱡᱤ ᱜᱮ ᱪᱷᱚᱱ ᱭᱚᱝ ᱱᱟ ᱛᱟ ᱠᱟᱨᱠᱟ ᱪᱷᱟᱢᱜᱟᱨ ᱥᱟ ᱪᱩᱱ ᱠᱟ ᱛᱮᱱᱤ ᱨᱤᱜ ᱱᱤᱭᱟᱹ ᱠᱟᱨᱭᱚᱠᱟ ᱛᱟ ᱪᱤᱠᱛᱟ ᱪᱷᱟᱝ ᱛᱚᱝ ᱡᱮ ᱞᱟᱝ ᱠᱩᱨ ᱠᱩᱨᱟ ᱡᱮ ᱨᱤᱜ ᱪᱤᱜᱨ ᱨᱤᱜ ᱱᱤᱯᱟ ᱢᱟᱭᱫᱟᱱᱟ ᱪᱷᱟᱝ ᱛᱚᱝ ᱡᱮ ᱡᱮ ᱞᱟᱝ ᱠᱩᱨ ᱠᱩᱨᱟ ᱡᱮ ᱫᱚ ᱢᱚ ᱪᱷᱟᱢᱜᱟᱨ ᱥᱟ ᱪᱩ ᱨᱤᱜ ᱱᱤᱭᱟᱹ ᱠᱟᱨᱭᱚᱠᱟ ᱛᱟ ᱨᱤᱜ ᱫᱟᱱᱤᱜᱟ ᱜᱟᱨᱛᱟᱝ ᱱᱟ ᱪᱩᱠᱚ ᱭᱟᱱᱟ ᱠᱟᱨᱠᱟ ᱪᱷᱮᱡᱤᱞ ᱞᱮᱱ ᱛᱟᱝ ᱜᱮ ᱛᱮᱱᱤ ᱚᱛᱟ ᱩᱝᱡᱤᱱ ᱜᱮ ᱪᱷᱟᱝᱪᱩᱱ ᱫᱤ ᱪᱮᱜ ᱪᱷᱮᱡᱤᱞ ᱞᱮᱱ ᱛᱟᱝ ᱛᱟᱭᱟᱱᱟ ᱪᱷᱟᱠᱱᱟᱝ ᱜᱮ ᱪᱷᱟᱝᱪᱩᱱ ᱫᱤ ᱪᱮᱜ ᱪᱷᱮᱡᱤᱞ ᱞᱮᱱ ᱛᱟᱝ ᱜᱮ ᱫᱟᱢᱩ ᱜᱮ ᱱᱟᱢᱵᱟ ᱱᱤᱭᱟᱹ ᱡᱮᱫᱮᱞᱮ ᱛᱟ ᱪᱷᱟᱝᱪᱩᱱ ᱫᱤ ᱪᱮᱜ ᱢᱟᱱᱭᱚᱱ ᱛᱟ ᱡᱟᱨᱡᱚᱱᱮ ᱛᱟ ᱠᱟᱨᱠᱟ ᱪᱷᱟᱢᱜᱟᱨ ᱥᱟ ᱪᱩ ᱨᱤᱜ ᱫᱤᱱᱤᱜᱟ ᱠᱟᱨᱠᱮ ᱭᱚᱠᱟ ᱛᱟᱱᱟ ᱠᱷᱚᱭ ᱡᱟᱜᱱᱟ ᱠᱟᱞᱚᱣᱟ ᱥᱤᱠ ᱪᱷᱟᱠ ᱦᱚᱥᱩᱱ ᱡᱟᱜᱱᱟᱱᱟ ᱪᱷᱟᱝᱪᱤᱱ ᱫᱤᱪᱷᱞ ᱦᱚᱠ ᱚᱫᱟ ᱡᱟᱪᱷᱟᱜ ᱱᱤᱦᱟ ᱢᱮᱱᱟ ᱱᱤᱦᱟ ᱜᱮ ᱭᱮᱱ ᱡᱟᱪᱷᱟᱜ ᱡᱟᱪᱷᱤᱜ ᱢᱮᱱ ᱚᱱᱫᱟ ᱢᱩᱡᱤᱱ ᱫᱟᱝ ᱫᱤ ᱛᱟᱥᱩ ᱛᱟ ᱠᱟᱞᱚᱣᱟᱱ ᱫᱚ ᱪᱷᱟᱝ ᱛᱚᱱᱡᱤ ᱞᱟᱝ ᱠᱩᱨᱠᱩᱨᱤ ᱪᱷᱟᱢᱜᱟᱨ ᱥᱟ ᱡᱩᱨᱤᱱ ᱫᱤ ᱴᱮᱥ ᱛᱷᱟᱱᱤ ᱛᱟ ᱢᱚᱡᱤᱜᱨᱟ ᱛᱟ ᱠᱷᱚᱭ ᱡᱟᱜᱱᱟ ᱠᱟᱞᱚᱣᱟᱱ ᱫᱤ ᱪᱷᱟᱠ ᱦᱚᱥᱩᱱ ᱡᱟᱜᱱᱟᱱᱟ ᱪᱷᱟᱝᱪᱤᱱ ᱫᱤᱪᱷᱞ ᱛᱟ ᱪᱷᱟᱡᱜᱨᱮ ᱫᱚᱱᱟ ᱪᱷᱟᱝᱪᱤᱱ ᱫᱤᱪᱷᱞ ᱠᱟᱨᱠᱟ ᱦᱚᱠ ᱡᱟ jachā gā jachī āmiyāna jachī gā yāyān tāng tī tāsō tā chāng tōng jī zī lāng kūr kūr gī chāng kūr chā chūr ngī tī sā chani dāmo zī gā tā gā tā chāng tōng jī lāng kūr kūr wā āmiyāna chāng tōng jī zī lāng kūr kūr gī tā kāng tār chāng kūr chā chūr ngī dā nī gā gā kār kā chāng chāl gā tā nī shā lī sō na chōng hā mā mā jān tān jā kāp gā tā dham dhār dēn jā gā chāng lī dī kār kā tōn chīn gāp chī gōchī gā nā tā mbā phī wā tār na tā chang tongji lang kur kuri chamgar shachur rin da tawaz ge chun ni sona ta kalu wa ndi nzai ka tene karma chigni thekar ta tenpa tong ta kalu wi nzai ng da dawa chik rang tong de karnir she chi di ma chay karka ngar chal ka tene kur tong chik yan tong tong ni ga meng ka che pa chu ji damu ku tenpa pshi yu ka ta na karka kalu wa chamgar shachur huan kan kalu wa ndi yang chazar zi tong na damu ku chāng tōngjī lāng kūr kūr nū gā dāmu gu dhṅgar yōni ma chāng chāmgar gā chāpa chē tāng nī chō gā yāng chīr yāng sōy nī chāng tōngjī lāng kūr kūr tāng nī dāmu gu chāmgar shāchū yō tāng nā tā kār kā chāng chē gā tēnī yāng kār kā chīs gu nā jī jē nā rū tāng rū gā tā kār kā kālu wī nzēng dā tē kār tā 다 지메드 당하여나 대거도 매버더니 마칠 다 그렇게 정글 샤추 환경 그 칼로한데 니마 지금 맨 그 가늘시 지도 모습 그래 팀에서다 너칠 그 되는 손에 고르동 찍게 연당 돈 니가 맨 그 제바 주지 너 뭔가 된 법이 없고 팀에서 그렇게 다 처음 통지 랑 쿠르쿠르 린디나나 회장나 다 주 처음 통지 다 믹서 그 전전 랑 쿠르 고르동나 너 모습 연당나 다 그렇게 니 점체 그 되는 실에서나 다 그렇게 인생도 태거도 영 지메도 당하다 팀에서 로 nga na ne kirka kuring de ola ma chong ni da lo nga ge jik ma to kirka kuring de ya kharla ma tham ni a to mo zar ti ma se ta ti ma chal ta o zar zar na kirka ni ma jo nga ge ka ni re ji da ka ka lo an ni thum gur sha ju khon khang ka lo an de ni ma jo nga ge ka ni re ji ngar chak ge ta ni shen de so na ra ya gur tong nga ge ngar chak ju gu ni to mo zar da ga ta chang thong ji zi lang kur kur gi thum gur sha ju ri da ri ni wa mo ri da ta o zi ge chun ni yong na 그러니까 점칠 거 되는 시에서나 어다 갈루인 제잉도 소에네 데크르트 지메트 당니 맞을 롱나그 나니 고림데 그래 나나 맞죽 다 청 통제 제일은 쿠르쿠리 그러니까 점거 샤주르 너 다우즈게 촌이오나 다 니트맨 그러니 답그 니와스그니 오너지나 첨들 탁저 당겐 크리고 첨들 탁저 당겐 크리고니 더모스 그래 더그 디엔체네 다 회정나 청 통에 제일은 쿠르쿠라가 나니 야 믹서케 회정나 청통 청통지 오야 지 다 젠젠랑 쿠르쿠르나다오 다 젠젠랑 쿠르즈나 회정나 주 라동랑 쿠르다 우르 원더 쳔보 소네 고나징도나 다 칼로와그 그러니까 제임도 대거도 지메 당주도 찍 디엔체네 다 회정나 오 초소네 라동랑 쿠르다오 젠젠랑 쿠르그림도 쿠르통 다소 고릭도 오 로치그 다 나니 고링데 카르람 답카 다 로치그 지그네 마르토글람 답카 다 로치그 지그네 고링데 카르람 탑송으로 다 그러니까 칼로완데 소네 쳇그르즈도나 양치르크 그러니까 젠젠랑 쿠라면나 라똥랑 쿠르쿠르 주고 강차동 답탄한 좀 메크 오다 주랑 쿠르크 젠바 쿠르주 마르토케 오다 라똥랑 쿠르라스카 쿠르주 강차 라 그러니까 답탄도 메니 더모스 더그 다 쿠리 지메 땅이 맞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너 인로야 지금 니 처음엔 그러니 답고 니와스 오늘이나 참들 그러니까 탁조던 갱크리고니 더모스 더그 다 그러니까 점거샤주 창 통지랑 코르코르에나 초 양나 창 통지 제랑 코르코르에나 초 다 링더니가 강연로 단단이가 고름근 전에 뭐야 점저 돈진 삽친 정도나 다 그러니까 니 참거 니와 전부 쓰고 있는데 뭐야 당나 다 그러니까 참다르트 그러니까 니와 쓰고 있는데 갱크 탁초에 탁초 갱크에 군이 맞을 다 쳐서 그래서 당나 고링도 다 지메던 와 다양나 매버던 와 지그 니가 되네 다 칼로안 더 모즈게 돈나 그렇게 정글 샤주 환 캔디 그렇게 손에 다 고나시고는 어 지그 되네 그렇게 쓰들 돈은 점저 돈진 첩첸 그렇게 좀 돈스지 어 니가 되네 그렇게 어 니와 첨부 쓰고는 어 더 모즈게 돈이 다소 다 그렇게 첨다르다 어 니와 쓰고는도 탁주 돈 갱크레군이 멋을 다 칼로안 더 다우즈게 손이오나 어 다 체가운데 그렇게 칼로안도 어 칼로윈 제이그 고링데 그렇게 샬런다요나 양아찔랜 주고 그렇게 탑탕다 강차메니 아 더 모거다요까 다가 창 통지랑 쿠르쿠라면나 창 통지 제랑 쿠르쿠라 다 정글 샤주 으릉다니 그 강연조 오단 점저 돈진 종주고 저진 조와면나 점저 돈진 첩첸선 종주고 저진 조제니 답그 단다 그렇게 손이 칼로와 런일 그 니테니 오 노바던 식진 마즈오니 멋을 다 그렇게 코릭던 시 전초라요 노바던 식진 마즈 정거요노 정거요노 더모스 팀에서 다 회정나 칼로와 어 라닐케니 테니 다 그렇게 첨그 쳇바 어다 랍당랑 바이오노도 공가 사시에도네 디엔체니 그렇게 라닐라 노바 쳇지고 그 영나 식진 쳇지고 그지도나 치크 테니 어다 그렇게 창 통지 그러니까 랑쿠르쿠르 덴점저 돈진라스 과숑소나 단점저 돈진 딩촌이 그러니까 냥고라스 바 니요종 어다 그러니까 냥고 젠첨라스 과 모토니 아더모스그 니와한테나 오다 창 통지랑 쿠르쿠르 하면은 창 통지 제일랑 쿠르쿠르하다 강연종 그러니까 너 소연이 어 나큰 거 옅던 거 되니 선통 고유니다 그다 아 직속서 나큰 거 너네야 고르모나스 같이 어디 다소 존전동 체크하니 더모스그 선바한테나 다 덤글 샤주 환켄도 창 통지 제일랑 쿠르쿠르 체크한다 문제가 통하는 생각이 나 다 그러니까 지 덤글 샤주 환켄도 회식나 참혼당 양나 참주바 양나 종식바 오야 양나 지금 그러니까 길겐당 멤버나스과 너무가 내니 체퍼처럼 지금 당대 다소 그러니까 니 그러니까 초기 나서 과 셀레 연직님 맞을 왔다 그러니까 내니 했더니 셔프터나 장프터 주고 당초니 너무가 된 보여까 디마츠 그러니까 다 담글 사주 환텐데 라닐 양지 막막은 식진한다 양나지 정식된 너무가 직근 식진한다 안 너무가 고름 건 전에 식고디 다소 다 그러니까 잡스 잡스인데 다 좀 못합니 그거 인직니 안좀 못합니다 무슨 근데 좀 못하는 저진 가능한지 또나 다 처음 통지 Z 난 그렇고란다 다오지게 주나 그러니까 니 팀그 다 재판도 그러니 답고다 그러니까 니 접속이 접신도 좀 못합니다 무슨 그래 저거 되네 다 니 처음 통지 Z 난 그렇고인데 뭐 참고 자주 인도니 다소 그러니까 니 팀은 그러니 답고 다 그러니까 라닐 그 익적디나나 야 그러니까 니 팀은 그러는데 선통고니 무슨 그래 나와 인도나 다 점거 샤주 환경데 그렇게 점골 그 티첩도 하나 그렇게 존일 캔스게 도나 와다 존일 그 럭칠라스 고요 난주테네요 라마탐니 더 모즈그라 더 특과 인도나 단디 점거 샤주 환경디 그렇게 손에 레네네 와다 샤와디스 웃더니 그렇게 레니르시사더니 그렇게 다 레콘데 레콘 하면은 그렇게 공선데 그렇게 레니르시사더니 샤르파도 하나 장파도 하나 그렇게 간지한들이 그렇게 조르조나 루한차오니 덤무고 덤법시오카 디마츠 단디 점거 샤주 환캔디 석버트 창통지 지 롱크르크루아다 오즈게 촌네오나 니 투멘거로노 타콘니 양당저터 서시에도노들 디답거 그르카 오다 라닐라 노바오니 마츠 그르카 오 워르질트라요 그르카 노바오니 식진요니도 모스르 다 강거테니 식진요 그즈다나 다 회정나 다 창통

0: 제제 이런 코코라다 오건 너무 그 참고 잘 조인 돈아 어다 그러니까 워트드 영지 어 제스군을 어 종세베 식권을 한다 양나 지금 막막나 식권을 한다 양나 지금 어 년똑비 너무 그 지그재그 나 식권을 한다 너무 그 지식권 다서 그러니까 어 잡석을 잡셨대요 아 걸못 탐니 영 좀 못 탐니 안 너무 그 되네요 높아던 식진 강마지오니 에 도모스 티답그 자치위 칼로아 남바그 어다 만치 남현종 어다 청 동지 랑 쿠르쿠르 문에노 랑 쿠르쿠나 청 동문에 누구 담직 담본데 예래서 온데네 어다 만 지치저드나 점주 된적 그 점득데 저송도 도나시데데 제등근은 쿠르 칼와식도 하나 제등근 점주 접식 바스게주 하정 그 가르치는 그 돈체제 어다가 대령 그 그다 모두가 되니 어다 너무 그 참석 중요할 거 같은지
1: Chechen Delusil Rangmi Lam Kader, Nati Lampton Uchi Champton, Chilamber.
2: Chechen Delusil Rangmi Lam Kader, Nati Yamu Tamjendor Uchelapsin. Delusil Lampton.

0: 너무 펀슴 좋아지고 있는데 다 몸이 전에 지금도 자 친구들이 또 삼죠.
1: 아래 간나 과든치 자상 세비 상클란지 되나 간 손놈 간된라 렌친 토나 단시능이 젠디 논데나 치돔비 렌친 크 흠거기요. 대랑이나 아 달린스는 크당부 마레코드기니 안양 캐나비나 렌친디 군주 와스마 시트냐노나 양타바니 투지 치시니 아 탕 지밀린스 나이나 크니바 고르시니 스카테나 티초터냐브르 갑스시 렌친데나 사르자다 히치남라 좀디탕 돈지니 렌친디 좀디 냥크와 사르자다 히당다 키톤르비 타클와 시글로탕 지집 타클와 간적 차랑당 소놈 렌친이 쳇지냐브르 과든시 야드고나바다데모 타히델흐

0: sam ni
1: kang jung se ra sam
2: zhe ding ge nian kan zhu nan ba qin nan ba de mo yin na nga lin cin din zhong zhen ba chen guan jia yin
3: de mo zhu pa nan ba nga lin cin din dong zhen ba ring zhen zhu ma yin
2: ta ta qin nan bi nian lem ten zhong zhen ban de ne chou hun de jiang zhu nian chen kang wo ke le long chen ge kang jung se sam lin cin yin
1: 当地连村党的总支配前南的习近平的解释了兄弟国的文化等没其他们而且个先登级参办个国际事务比南巴其十多年不是该死些刚是一种是老路车节写了新的旁边那是我们当地婆娘和爷们的是该几个人在用当时大家在一年是能上班的呢刚中写了新的村人
3: 习近平的解释了中国的国龙话。你看看吧，当地习近平的解释了中国的国龙话，是被参兵能不登被克恩阿森巴的，是为公配节卓冷的脚板呢？中国某某节让你的公配门门文件下级人准备，当初等让多人去把登记。
2: 社会公配节卓冷的脚板呢，中国某某节让你节公配了，某某呢，我们这下级人准备，当初等啊，让多人，你从组织里头准备参与不进人，盘村查基龙巴等盘村三溪西巴呢，亚克布等亚克瓦杰，这娃公配了用为，忙些让人节离人。 查基这种切瓦等三溪西巴这种啥呢？别里等两里西巴，忙些得这么节单巴等，也切瓦的。 昌明前世的，今日起，广州的西头龙武三千多人个，广普人全部上完了，中国黄州的龙柏的，咱们个俺们日本人有把的，中国是我们的么子喷钱不吃白，才门个是给三千多人过去有把的，用拉拉些个，多得没黑的家呢，中国的大拉，中国大几上送呢，几百些个人不能多就有证。 他那中国人认这个事认为，论这莫非是透过回德国呢？南区中间咱们啷个？南区更多些就有。山顶的等那哈中火把的人讲了，路旁瓦些个，没拉拉些个，对啦，主要前边都有把的。对了，他用个电灯些个，这个就是有把的，说红个大瓦呢，那名谁来干黑把的哩？ 每个节罗基拉几十台车，就我们盘村六个人车间呢，李成华等七八龙买人了，他也杨处等下面那个杨荣英买人不了，没能接三间银子等个瓦解电板的，内部你猜个送不了，俺这人是黑下用的那别的些呢，人里他们的，俺这罗基节准备把他办的。
4: 你过去跟他当的呢，中国社会公平节着冷的脚尖，人穷些吧，就是些的。中国今儿这等公平了过了，产生么浪子硬币？咱们中国今儿等三天些，不是盘土用为例外哟。中国项目呢，咱们啦，刚登记这个登别有吧呢？中国老登今儿没记社会公平节着冷的脚尖吧的？咱们个是不是送穷些的？让你公平了懂了，让你这公平了的呢？咱们个是不是送穷养下进些吧的？社会公平节着冷的脚尖呢？也就是说的，中国公平节着说了多冷些不是？中国阿冷这把是硬了，对于讲中国某某节，让你讲半途某某呢？我今儿下进准备，当初等啊，让多人。
3: 当初等啊，当初的那中会黑化节，啥不正个节气味？空在里上话等，中国公派节没跟不能安吉的设备，查进了土地，安生里上话的。咱们公派的用品，配属全部的土地，当初里上话的。中华没这个呢，小弟拉个星期为没这个人，没这个个气，啥不用节，三百多年的呢，第二个呢就被没这个节，娘都不来，日进节，打着这么几个把些的。 龙我阿东和格罗地丹比中会人年纪，托曼年呢，十地啦，自从全部写正，十地等强腾，先腾季节多年的对中华没有节三比相看似，咋话三木的才有把等，中国没梦节吃个紧紧能的，三木的需要。中国那阿木尼从阿家口切用塔布拉干呢，年不人家的设备，六十吨哟，十升藤巴七十八等。 登记将人际门中话，大等东的也等大垃圾，健康的啦，忙不进。 자위 김치 등 참비 야급 사등 시대 나오 전통 전부시 발라 속제 다와데 머릅니 머릅스지요 로지 등도 중군데 닐딩정오 잠릉거 돔주르 나통 제히제 야급지 나양 야급전라 머스르 배와당 잔질시 비선투 정뇽메 마치 시비 공패제 졸음도 쇼지 진충셰바나 롱우 동청기 런거 중화 머리 셔디라가위 리니 소이진 잔나충어 페심시바릉인
2: 종기 망위 공패나 먹음번 스탄라 팝선바데 데는 니통 녀흐르르디 제는 토인치러는 탕 돈버당 종치르당 종습 종미 머리 차르님 용법데 니통 절루리 다 지금 파는 용르시데 소용니 인존정 저초전타바등 디르빈디 디치라리디 도움저라 마스 희활 신튼 르덴게 정초랑리케 당르브쟁게 야크브튼 테브르샤제 데인 나치의 문근데 중화 머리게 자르라 라부치 용위 중기 퍼근드나 원지르 셰바시스디오 중국의 몸으로 동시에 지금승력 요비 졸음 영뜨가 바 인신 저용 제너르제 쳇을 등 대치제 먹선은 조건이르다 파르는 용터머제 머시트바리리가 제너르제 쳇을 등 대치제 먹선 토라 동안은 릴하무시문 등쪽 쳇거등다 사마사비치 자동자지 쳇터체영 머제치 사와등 머자치이 사와 머잡자이 사와치는 바데 카카인바리 나치 서울키타파시그나 디나하정랑부시그능다 중국하진장릉등가 야르진로진비디아크부체키인바등 마정동시르지승사가 소위처설등 비승토라동기나 나치 가치는바순시기제요바디인 중기의 로리그듬니 지근시퍼의 차진가니좀기바디 지근의 신튼다릉가 야능가 코리기인바등 지희는 섭디랑적가 예지코리인
3: 로진의 게르겐역희인라 디 야크브리 둘 섬비 강지 쯔마 쯔브진 선지 석고요 바당 야크브리 마웅비 공팔라 알로티 땡진제리 지그 집지 리니 티마가 트니 지그 셔거르 중국 사르와 원이비 롱오 야락능데 중국 제초고닐 아마가 츠거 더튼 더머리 트흠 능거 성치 등 셔지 잔질 리미스 숑위 중국 멍멍 라시르타 마즐비 차고지오 바리 Jarbin Zanjil Ranglik Bilang Bi, Zhonggur Zanjil Shibi, Magchik Khoni Jing, Zhonggur Magmang Chichu Samhtung Ngabjia Lhag, Khirmi Sa Tengwi, Yangawi, Jogar Tanyo. Jodong Chimbi Lorji Di, Zhonggur Magmang La Jeta Mibi, Janba Jigyo. Zhonggur Wi Nam Yang, Gung Shiga Daki Mandul Ba, Daniel Ren La, Chal Masha Shiba, Tengzin Shajiyo. Zhonggur Shirdi Giba Na, Mala Kualong Giba Ren Dang, Zekhang Tamchil Shibar, Niyol Giba Jinyin. Deyeng Shewi Gungpeche Zhoilum Da Shoba Tang Zamlanga Jakub Khatang Lhanda Zamlanga Shadi Songshib Shina Zhani Zhonggo Rangni Jia Mugumban Jib Thaba Tang Zhani Zamlanga Ngali Chewi Lakhjimba Thab.
2: Zhonggiya Mangsi Saji Hunshinba Songzhong Shanga Zamlanga Peji Na Langlong Tang Chirjin Yoba La Dela Tana Darjin Shunwa Tang Deli Do Na Nyam San Rowari Ji Songyo. Lorji ji nga tsura sasi si dun, Jakub jik darji pencuk yung gu na ngipar dan zanlanggan peishuk chenpu hi gi kheng de la dan gi ji. De le du na lorji ji yawarang dur ngiri. O na dardin zanlanggan peishuk gang yin si na jilin xigli me di, shibdi dan gongpil, nyamli, nyamki ji yin. Zhonggi Jakub dar na zan ngi zirwi rikba nyang gu di ki lin ji me. Tangsangan zamlang de masir bewe ranglik deng, zangang ranglik je lamnyang de juna tarsa mebi mazi.

听你那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青
야, 두부 총총 정막에 기술 따라 대롱는 자 다빈님 오래 자 다빈님 온데 전에 온지나 영 나총십이 가출 렌슨데 타통세끼님 오래라 대롱 그 자 다빈님 그 나총십이 가출 타통 렌슨데 그 능아 아직 그 두부 총총처럼 저기 등질 그 참바 등 티바 가시 그 참바 얼비 깔콩 그 참바지 참바 정확슴 거듯이 열라 대롱 그 저기 등질 그 참바 정문데 그 능아 두부 총총처럼 호세 그 공성 그 럭치서 거듯이 오는 그 올레인지나 아영슨 산득가릉노가 어동는 냐는 나초 자라 측송시바디 거득시여라 참바니와 티바가 아치끄능드 아직 영 난진드 담질라 년조가니 담질라 로조가니가 초보 총총설 채드 흥동가 담질세니 담지증은 냠추샤제인 그가 총리 마친의 종 지금 보면 최근 그 로총총 치세비 담회 크지 등 다등 샤니 등 스치제 설렁시위 그쪽이 담질 통하시 다등 로적 총총 치 잘랑 요 나그 담지 그 총리 로적 총총 돌지 돈지 그 세노 그 조마 등 정파세니 담지 증 조보 총총 치 헬마 거지시 요래 삼바삼바르비 가르콩근능드 나치에 진드 조심비 샤니그당 흐원은 제트르지바 인시비 히샤 통어시 오틀시바질 두보총총처레 능슬제 아르긴슨 통어시샤제인 야 두보총총처 공슨은 디릉그자 다빈잉그 나총시비 가츠린슨드그 능든 도디자민 두보총총처그 로카등 으삼그 대한친이 띠른 자드치인담나 린슨데 냥기요나가 주보총총치천나잉 조기 등질등 티바가시치크스트와 긍롱질리 아른가 릉익근 전통원밤 영나 스탐하시기타근 전통원지들이 자득시여큰가 주보총총이요나 파진다 린슨 타통가 시끌음나 피벌가스시 린슨 타통큰가 가브릉정 특거든 지그득승니르가 썸든 아능하등 특거든 지그득승니르가 썸든 뜨인 린슨 득은 돈슨바 아직 노릇허그 하신들 주보 총총치 가빠라 그여라

야저버송청처디나디차지흥기영데릉게나충시베가츨타통린츤똥츤드닌조렌타린츤드거좀저바당돈츤바노르초당좀증간크바하자자키스타클바피글로당시치타클바긍적체릉등스너머린친이인 나초잔쿠른데게 자르흐빈잉게나충시베가츨타통린츤능영저차용 다데무시

0: 만저 작심 진중콩나 최속금 중콩 등 통독금 중콩 어디 시킬 김중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인비 나치 냠다 흐성심 중콩 송주 등 즉진 젤
1: 저리가 아린 신의 인비 시흑지시 카지 노르티니 비 쭈르히시
2: 시행하 뇽즈문뎀 자흐치르 차당스탄
1: 시에사 출로즈나 쿠바비 시르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노르 롱슈츠는 좀좀 사마 치흑세 마흐톤
3: 조안슈네 즈기르긴
2: 치즈네 모사긴

0: 만나와니 주라 나와수 주리 나 만나와니 땅 나와시 땅노 다트케 무기 쳐들었지 나 세랑 주리 세랑 나다 다주 치땅 너땅 대화 됐거 그러다 친을 대화 저거나 쳐들었지 나 아 다 라마메 비공루나 성지샤위 생메즈고노 단디 기겐가 아 리칸데 다치들었지 나 근지 공커 근지 스커 어야 다다다 제가 끊이나 죽고 머리 끊이나 죽고 제게 끊이나 죽고 도물 기긴 게 샤완데라테니다 아 드스티니고노 콘팔란조노 페질란조노 다르기니지나라 진진등 공패이트고노 다 기긴 지과든지 게다 기긴 지고노 델랑아랑니 다 로총니 종제나 죽고 소친니 다 터신카이나라라니 기긴 게 샤완데누가
1: ᱛᱟᱠᱮᱢᱚᱨᱟ ᱛᱮᱭᱤᱱᱥ ᱠᱚᱱᱚ ᱛᱟᱝᱟᱨᱟᱝ ᱜᱮ ᱛᱟᱯᱥᱤ ᱡᱚᱱᱟ ᱛᱤᱱᱟᱹᱥᱤᱱᱫᱟ
2: ᱱᱟᱹᱨᱤ ᱫᱤᱜᱟᱱ ᱞᱟᱠᱚᱴᱤᱱ ᱪᱤ ᱚᱱᱤ ᱜᱮᱨᱜᱤᱱ ᱜᱟ ᱛᱟᱜᱤᱨᱜᱤᱱ ᱥᱚᱱᱡᱤᱱᱟ ᱜᱮᱨᱜᱤᱱᱤ ᱛᱤᱛᱟᱨᱛᱟ ᱜᱚᱣᱟᱨᱛ ᱞᱚ ᱪᱷᱢᱚᱫᱤᱱ ᱜᱚᱨᱱᱤ ᱱᱟᱛᱟᱱᱤ ᱜᱮᱨᱜᱤᱱᱤ ᱞᱩᱱᱫᱚᱢᱚ ᱢᱟᱜᱟᱡᱤᱱ ᱜᱚᱨᱤ ᱛᱟᱨᱛᱟ ᱤᱱᱟ ᱜᱮᱨᱜᱤᱱ ᱞᱮᱠᱟᱱᱫᱤ ᱨᱚᱝᱜᱚᱡᱤ ᱛᱟᱪᱮ ᱠᱟᱱᱡᱟᱨᱤ ᱭᱚᱱᱤ ᱱᱟ ᱜᱮᱨᱜᱤᱱ ᱜᱟ ᱞᱮᱠᱟᱱᱫ ᱥᱟᱣᱟ ᱞᱟᱯᱪᱤᱱ ᱪᱤ ᱤᱱᱤ ᱱᱟ ᱫᱟᱡᱩᱝᱜᱤ ᱛᱟᱱᱤ ᱜᱮᱨᱜᱤᱱ ᱠᱚᱱᱤ ᱠᱟᱯᱫᱟ ᱢᱟᱝ ᱯᱚᱭᱮ ᱠᱤᱭᱚ ᱠᱚᱠᱟᱨᱤᱱ ᱥᱮ ᱜᱮᱨᱜᱤᱱ ᱛᱤᱦᱟᱱ ᱪᱤᱱᱤᱫᱟ ᱫᱤ ᱜᱮᱨᱜᱤᱱ ᱱᱟ ᱡᱤᱫᱩᱱ ᱩᱪᱩ ᱛᱟ ᱥᱚᱯᱴᱟᱭ ᱪᱷᱩᱝᱰᱟᱝ ᱨᱟ ᱛᱟᱱᱤ ᱞᱚᱯᱪᱤᱱ ᱞᱚᱢᱟᱱ ᱫᱤ ᱞᱚᱯᱴᱞᱮ ᱠᱚᱱᱩ ᱜᱤᱡ ᱠᱤ ᱠᱷᱟᱯᱨ ᱪᱮᱠᱷᱤ ᱠᱟᱱᱥᱜᱱᱟ ᱭᱚᱠ ᱥᱟᱢ ᱜᱤᱱ ᱫᱟᱡᱩᱝ ᱤ ᱛᱟᱱᱤ ᱜᱤᱨᱜᱤᱱ ᱠᱟᱵᱫᱟᱨᱤᱱᱟ
0: ᱚᱞᱚ ᱛᱮᱱᱟ ᱛᱟᱱᱫᱤ ᱟᱪᱷᱩ ᱞᱚᱥᱩ ᱜᱮ ᱡᱮᱨᱮᱱᱫᱟ ᱛᱟ ᱞᱚ ᱪᱷᱩᱝᱱᱤ ᱞᱚᱱᱡᱚᱝ ᱛᱟᱱᱤ ᱛᱚᱱᱡᱚᱝ ᱛᱟᱱᱤ ᱛᱟ ᱞᱚᱪᱤᱱ ᱛᱟᱱᱤ ᱛᱟ ᱨᱤᱢᱡᱤᱱ ᱦᱤᱨᱤᱢ ᱛᱟᱝ ᱫᱟᱢᱵᱟᱨᱟᱢ ᱛᱚᱢᱟᱱ ᱫᱩᱢᱩ ᱜᱮ ᱛᱟ ᱞᱚᱡᱚᱝ ᱜᱮ ᱡᱮᱨᱮᱱ ᱛᱤᱱᱫᱟ ᱥᱤᱡᱤᱱᱫᱟ Tēnā lūcā chūngzhōng rā lūcīn lōmā gā lūcā xēpān dēlā yāng chēpār yōg gā, tā chēpār chē yōg gā gājī nā chēkā lūcā chūngzhōng rā lūcīn gā wārni tā chū suwār guā ngī tēsē nā jī nā tsū mā rā gā
2: Yārī
0: Nī yī nā kī chū gā khsāng lū gā tān dāng jī khtāng lā chū gā shō mā gā nī mā rā sā mā gā zō gā Nī yī nā kū tā 아주 로자 종종이나 저 속을다 로친 소마도 있나 땅 아름친디 재성 지혜요 다 재성 지혜도 그것도 쳐들어지나 어다 소마대 로는 동께서 존생 강자 로는 니와께서 강자 선바께서 강자 영나 기브라 영나 제오가 시작 강적고 대당과 그 지혜도고 대나다 다가 로자 종종대 나라 대당 회대진데 다 그거 철저하게 능동대요 가람자 사완이 이런진 객관주노 너무 그러면 된다 대인 송나치 그거 조치제구리 나라 기계남바그라 치그 제품제구우드지나 다 도만데 딱그 단디 소아르과 정리치치나 니리리 랑진만자 랑진만자나 그런 거 다 가카 체속되면자 그게 다 랑진 등 텀바 영나 도출시구나 디로출가 뭐지? 대단히 남나 다 미치크. 그게다 나른 게 재난도는 친구들이지나 도자 중정라 친구 기계 남바게다 도만 대떡거 아랑진 등 니종 등이 나추등 땡게 제불거한 거 다 그 로출가 뭐예다 다 같이 사동주. 등이 알아서는다 수 도자 중정라 도자 친문이게 월게 제불 dāng rāngyā yōmē kī chēpār tārī. Tīgā tā sōchūng rā sōnchūng nīzōng āchī kāngā shūgā kāshū gūdhī jīnā rāngyā gā nīwā rā, rāngtuk gā nīwā nīshū gā tā chēsāng yīgū. Dā dāng rāngyā yā rā dāng dī dzindrā pēchir ngātrīz gāndī dzindrā kārgū. Dā dālū yā rā dāng yī dzindrā lōrī nīwā rī, sōchā chīmū gā. Sōchā chīmū gā chūnjī yā rā Tā tūndaṅni lūtā chēmū tūndaṅna lūrīn tūngūrā, lūrīn nīyā gā gāpsa zindakā yīnā mūna dākchūngrā dōtīn
2: yīgū.
0: Dākchūngrā dōtīn māshīna chīz gā chūnshūngā zīgīnā kachū tūndaṅga lūtā chētāṅrā, sōchīngā lūtā chētāṅrā dāmrā. Mānta nā tā lālā zā sōchūngā mūgīrā kāshūgta mūsāgī. Tā māsā nā tā lūrīn tūngūrā nīyā tā 그놈이 다 소중 그 세트 만들게 다 로스 선바 저와 통리나 다 소중 거다 망하게 다 당거리죠 그게 다 마른 거라 다 소른 동원이

0: 나한테다 인지문이야 그죠 다군 조지나 롱토크니와 하나 나시 기초 대결롱고 영나 공초 최소고 회자 최다고 전자놈의 조론 최백백고 달라스고 고드 인센스 있다나다 조동남 바베다 그거 랑거긴 요한데이나 제송이 두는 동들 전이다 로는 도친 거 로는 선바 통도 있다 롱토크니와 제송 이던 구가 다 공초가 당아시 롱고나라 다 랑시크 롱투누 공시정부터 재성해요. 되는 것도 소자 중정기 재벌기 돈이 당 아는 게 되나? 근데 공시정부 재성했죠. 아 되는 조카된 재주가 나니라 아 단도 뭔가 송지원들 공비 샤와란 게 나왔지 그거는. 당 아는 조 샤와가 정말로 군수나 내는 정화티슈가 군주. 그때 냄비 샤와가 군수나 당 냄바가 샤와리주 대 디슈가다. 다 군주는 동들이. 그래서 소자 중종의 종 군시 종으로 시작해 동시 소종과 무이사주 소종과 탈림 사원주 뒤쪽하다 제프리오 카즈리.
1: 러서러서.
0: 내려진다.
1: 관련책이긴 권익이긴 그 주로 소자 중종이라 소친 로만디 소치시 이지 잡을지 해킹인 난딩이 타는 게긴 그 갑다리는 등지 렌슨 호마르크나 양 소총은 받던 소정은 바 나조가 게긴 그 소득이 셋부터 저래 양 게긴 자리지 갑다리 이더머리 용을 되더나 게긴 그 다고나 샤코노 그 주 다시 이즈간 손진 아랑 똑은이 반다 계승 해 주라 대한치니 곰시 좀 아직 계승 해 주 나조가 손진 로트 잼정 좀 좀 간스긴 나라 그렇게 샤이티 땅 바빠이 고노 그 샤와즈리 게긴 고나 갑다에 기억 아 한치니다 연결근한데 이즈고노 아 다티진트 그추 전자즈긴난자 로마즈긴난자 그게 그게 소중 그 점지라 소관된 손이나영 아 다 길긴즈 그 소틱 쉐톰디엔 시그르글리오 그 한치니 길긴트 그 로마다 중토라 소과다 타블룸데 시그르글리오 그 디쟁그 길긴난데 이즈고노 다 차랑 손지나 그 그 지금 소틀랑이 그 감데 소틱 쉐톱 간트즈 쿠니 드니 쉐톱 간간즈다 소칭 그 소틱 그 춘더니 판디치 장히르 삼그 나중에 테니 길긴 카다리나
0: 오야. 대나디 소체 테크코테 다 소체 테데. 아, 다소다 종종. 소다 치모 그민 나라 소체 세텐데. 신데 소레.
1: 인데가.
0: 다긴생 공만에 니 중은 머리 소다 치모가 단디 기겐 치모. 겐직 세체그라 니 총이 가다 망아이 당일인 때라 차상하지 년다.
1: 너소.
0: 대나 그쪽에 소농 다 준지나 다 소는지라고 그러니 근데 뭐가 되리 되나 되라 찬누고도 저기서 망즈 송교 그 되나 대랑이 이런 게 재난도노 땅에 추고 소르 소농 다 준지나 주 소알 과게디 소알 과게 단디 기긴제나 주고 멤버즈나 주고 신질바 너무가 정모 소총이 주고 단도 뭐가 소롱리
1: 내릴라
0: 예단디 소축에서 텐데 다나 초초 강망망 강라강신데 요스치레디나 다지 공닝이 셰바낭지 당하는 것 다스나 응근디 모두니 흐르나 소치스누고 다냐뇽라 단디낭니 만당사라 문제레 드모드 마라 자치위닝 케남바다 가다비
1: 러서러서기
0: 데나 쳇뜬게 후츠구는데 토파라 추바니가 송데이 주드다 셰마게레
1: 드모다
0: 고린징글 이카데리 데나 디는 거 후츠구누고다 기계에 샤워도 주 티추리.
1: 응.
0: 도마에 샤워도 주 소추리. 데나 기계가 데랑 그 손튼 다 티추치라 체크하는 강을 소추 시동들. 소추 시동을 했잖아. 도마가 개띠 기계가 체동을 또 마소나 소추 샤워한데 나 이거 좀 맞춘 거. 데는 그다 소추즈군노 다 기계가 체발았더니 도마가 소파.
1: 응.
0: 저것도 도마가 소파긴지 능니 그쪽이나 저기 지슨 봤송고. 다 저르즈고노 사콜타 기겐고 로츠 마시고네나 원종이고. 다 대랑 거 로츠 본적지나 다긴디 마세와가 돈친지나 마세와가 돈친지고는데 거든 지지나 치겠송. 야마 양 제파는 치겠송. 되네 본적지나 니 소마랑다는 치겠송. 되게 회들시 네나 다 원종이고. 원종 신우가 뒤 촌이 능나 무신우가 착하나고 근조나자 대리동 때문에는 다른 거 기계는 대주들 예전에 다 소출에 니즈레 니즈케스다 게나바가 소출대가 잡상 니 니노네 가토와 무신우나 야르노네 다 기계나 니스 조한둔주 때 니드 나티 이니 소출 큰 소는 이니 동 치비고지나 인나면나 결정이고 그게다 엄마가 중이 지승라 기긴 그 첩바 뜻추 청마 송제시나 다 다주치 그러지나 다주 최고는 내가다 태니때 차창하시기리
1: 내릴
0: 내가 대랑이 세주는 소할 거기 체리를 엄마들이 있나 내가 치게 좋지고 다팅이 되니래 내가 쳇뜸이 소할 건데 좀 그러지나 중라 르글니가 송제이고노 사코르트 르글은 게 좋친데 그래서 희치노 아 도모그다 체치오노그다 르긴텐데 대존나 아치 원디 공주인든 장 추승거라 최송 그러지나 릉즈망안에 지켜라지 공중진아 네빠즈 추수하던 말에메로 관지주의라드가 마일라 주 네빠즈 느가지오 추체쿠 추체 마디게 치멘바세 대뇽즈 단루그즈니 나 치즈 통즈 나테 코스모가 마초즈 데라스과 가챤지주데 가챤부리
1: 나질
0: 스마야 레메송사티 트체티 트시나 내민들 집도 시기 리동화트나 칼리카포리 테는부다 릉즈망안에 지켜라지 데텐다송
1: 어디?
0: 예, 지금 호텔 지식은 옵니다. 린친라 수정인 시와용, 스탠치마인 팀의 배영문, 스탠드 모두. 니랑돈 치즈를 지나. 따따따, 림부치라스과, 서울진고, 예진고, 세례진고. 담벤디아진고, 누구가 린친거를 망건드게 정인데 시구나, 다추가, 스탠치라, 스탠구가, 리타라 스탠치 시구한테나, 시가지지나, 무시가. 그러다 따로, 림부치즈게다, 드마망가. 다 주치르고 가지나 통화지 비실은 다나름 부치 흐서즈가 뜨고 나서트 치했다고 저긴 인증 그다 탈음트 다른 그 기긴라스 과테니 다 저가 장낸 게 요한테 친지고 제수글로는데 다 인치며 고게
1: 네디
0: 그다 공거 친데니 그 치르시트 거지나 소아과 소중즈시구나 주 통화지 비실은 때 같이 보래 정당 다 단계라 소화되다 이어도 로중 예고 때리 좀 같이 못다 그러지나 통화지 비셔랜지 나 통화지 비셔랜데 끊니 용고가지나 통화지 비셔랜데 다 주가 기계 나땡고
1: 네디
0: 뭐야 되니 다 주가 맨체다 세테그는 이 혼족지나 다 종이 진단다 니 종이 진단다 뭐야 되니 내 특근 있을 거랑가 도트이 진단다 영나 맹문 인증이 지난다. 다들 뭐가 세태 뭔가 등이 나름 봐진 맨천이 세주의. 대단한 짙은 거 다다 죽은 세군의 로친 로마가 로추게 세태인데라. 당원 그 소진 거 리터나 다 친구 양을 응하게 세태. 다들 세제게 세태. 다들 뭐 소진 거 세태 망하요. 당원 맛이 지난다 뭐 그 소진 거 이런데 형 지금과 근친 거 다 로쳐지나 죽고 단지도 못 죽이구리나 됐다고 세태 구나임 죽고
1: 어디
0: 나 다불어 나름 죽고 다 로쳐가 로쳐가 세태인데 땅에 죽고 로롱이나 죽고 나름 그 로쳐가 세태인데 배친도 뭐 찾게 능한다 때나 소화과 그 로쳐가 세태인데 너무 못 찾으라도 지나 알론진 준들
1: 어디
0: 땅에 주 로롱거라 알론진 준대라 다 회전 지지 차트나 로정동나 그거 가트 그럼 최승 뭐야 근데 혼족지나 제충승 로정동나 고모똥 즉 근데 사지 등세지 로정동나 고모똥이 되게나 그거 론정 근데라 샤가 그런 바대운 실간게 샤가 들고는나 수 수어과 진진바비나 그거 다 소등 저 속도 소중 그 탈림다 조금은 알론젠데
1: 어디
0: 다 제제가 사스킨데 로마존나 다초 맨체네 이름바진 중고 중고 중나 아마 마시나 심마시 삼주 다 제제스군데 제스군은 능튼다 진가 능튼데 추고 제진데 나마라테니 자질라테니 세제 세질라테니 맹거제 맹거제라테니 심마제 제제우다 아나마나 청하게 정특은 안 바진 제니다 세누쿠다 어 나마 소중 그리나 그래서 고카가가 저처럼치 그때 얼어 정도나 어린진 소중 시 있으나다 농던데 지키 근조되다 저주 시주 되는 거다 안디 소중 그 탈림 동우데 다 론전 되잖니
1: 나리
0: 진나 진데 다 론전이 좋아 손생거 론전 다 송리거 론전 되게 온들 손생거 론전이나 니 주가 디징근디 징징디

0: 콩 남바가 처음 어떻게 통.
1: 근데
0: 정말 시드가 훈종진나 다루 니 신지로마 칠림 바람바드 치니나 기게 거즈가 당가리 사체라 영이 독시와 손들. 당가리 사체나 치 사투리. 아니나 다 코리나 고속 컨트니다. 드무게다 훈종진나 대디부 말인 대디나 드무게디부 말. 레타라 영이 때 손나다 훈종나 다가 정도 얼마 있는 공부 정거 총이 뜻사에 손나다 공정 근제 파트니 정수원이 뜻다 건거 가리 치사 드니 다음 주 롱크 손나시 가 니께 때 있나 롱크르기 난다메 아래라 아래 제다 뜨무가 사카는 주 때는 그 뜨무가 가리 냥노 때 인게 손나다 지금 이때한테 그러나 오단 아름 수가 오크 수할 거 같은 땜반데 진진에 잡혔다 이쯤이야 이거가 마치는 아름 수 단 갱크자오 그라 안 디스코다 담마와가 디스와 페이지 동료예요. 같이 상도 동료고 그노 도모가 다 산책 엄마가 정도 동료들이.
1: 나서. 나서.
0: 다 패치를 나른 거 도축이 세트 된다 하신다.
1: 나서.
0: 다티만이 다츠 돈데마가 저와는 팬디 치 정도 건으로 된 적이오라. 응응. 이 테니시나 다 수원지 멘트라 동진데 세트인데 단디 소리 호출 긴데니 다버 제렌가 추근디 제중거 소차원을 그치랑 이 동쟁들아 만드는데 그렇지 요건데 이 손에 로마 주드게서 니와 통교 대한지 그다 니 소차 제모와 그 제노다 정리 밑에 사기 네트 니스게 손이 되게 생거 그다 미치 백군은 네트 니스게 된데 자 조금 단디 대통 로스가 담세라 속아 아 데니 따지 공식군 영이 독실라 속한데 전건데 다 마음과 정치 못했다 다 배치나 소통남바가 소중 것이고 다 팬디드께서 치정놈 더 중요한 것들이
1: 러서서서 같은 책임이 보니 결국 그주 다 즐거 다와드 기능 손진아령 기능 글리스칸드니 샤와 멍모 루멍 고르샤 멍알리 데네오즈 데타나 로틱 감디 타블름즈가 칸트즈 코니나 샤글라키 타블름 칸트즈 코난 드그니나 라포타 기능 손진아 그 소아르 관데 로틀레누 기능 기능 쳔그 니나니 양 소인지나 소아르 과 그 로티 셰텝 안다조 인지나 양 냠뇽 멍아기 타니 갑다이 코 과딘 체기 디안치니다 저그 주 로트그남바존 손진아 실그 로칭그 로트그남바존 로트인디 손진아 저게 지금 로트그 티춘데 저게 가랑니 따라 티줄 아니나다 넘어요 그디 겐가 로트그 티춘데 저게 가랑지나다 넘어이나 양 로트그남바조 지금 양주고 조스맨은 잔자 넘어라 손지오 그디 디겐가 디캅토데 다체랑 손진아 탑강터득 잘다던 그주 로트그 남바디 이렇게 송라 양나 로마가 조스맨은 진디 약클리니 너중이 타니 길긴가 갑다즈가 통통리나
0: 오야 대나 쭈다 돈데마게 저한지노니 로츠 년군이나 도마 라라 조세메노 대라 예케 주가 달름데레
1: 여디
0: 벤소나 단데 로타 중정거 도마 성만디 내 돈데 요치르
1: 여디
0: 로타 치모하게 능니 단데 정군데 지게서 망가
1: 여디
0: 대나 나게 다 쭈강 당제니지 지나 로쪽데 다 그 조선 메뉴가 제때까지 칠가 조선 메송스
1: 어디
0: 때나 제자 주때 같이 보이
1: 딩가
0: 제자 땅는 지니 다 그 조선 치게 제근 좀 주고 달음리 얘는 그가 안딩이 테니나 수이나 다소만 남바가 롱우 땅 튼주 그쪽에 다 아추이나 능아오랑 통요바 진짜 소만 남바가 체체되나 죽고 도마 남바가 얼과 네 루틴데 담만자 데이터 제제가 넘니라 루 아랍치 돈데 사제송 루 정가 돈데 다스 세제타 망어제 루 타마 돈데 심아제 데이터 그 루토 남바긴데 루데라 아람정 타스모 루 관데 다 만자 데인 구극도 좋음 민정 누가 제 자와라 딱 시샤드가 같이가 랑진자 시샤드가 망와 그 덴렌즈나 죽고 영나 그 초트브제나 죽고 데라 반토 친구들 정도나 디손이 그죠 사참이 그 대구다 나른 그 최고 다른 군이지나 긍라 긍생 로켈 케스 조이는 조가 가군 lukina lukka kanga.

0: 비옥 이런 거마다 초딩들의 샤와수 다 상가 넘바 남스고 상가 능니 다 이렇게 좀 그 체체나 죽고 디안체 그 디 대통령 수위나 죽고 차득했죠 아 디안체 그 다 훈종진 나타지고는 식고는 많던 거 자지가 못주고 담시에 작게게 세나 죽고 인크게 세나 죽고 어떻게 세나 죽고 뭐야 됐다 너무가 상가 넘바 남스고 빼나다 또 마다 상가 남시나다 디능니다 그저 도자지게다 망나도모데나 배신하는 그죠 제 총리가 된지 있죠 다 주군종의 영이 만자나 그 내리 문제 다 내리 경쟁고 사체 건가 내리 건 뭔가 더 싫어요나 다 영 회자 통티 내리 그 제치들의 현치들의 대라 이와 점도 그 너네 뭔가 치고 소치치고 뒤수관 그죠 판통도 뭐들 그게 당에 도처 지니 다 고등나무
1: 다 다브리나 이제 로마가 셋은 벗고는 또 무시가 용가 당하는 거소 이제가 로마에 나 죽고 신지가 로마에 나 죽고 당하는 게 리제 오늘 리제 때라 소술 호출이 리제 오늘 때니 생리 신지가 리제 오늘 리제는 나 시키자 번쩍지나 소술 호출이 리제 나 시기대 땅에 단지 대체 특수 예상 특수 그 다 로마 남바게 뜻했다 중에 뜻했다 가도 문제가 뜻했다 그 능가 개야라 되니 질마라 그 시중에 소화했던 문제가 뜻 정말 빠르지
2: 네리
1: 빠르지는 때이나 달력 때나지 때이나 뭐 주시 되니 다 그 남바게 현지 때나 시순지 나 동고 지수를 뒤에 다운도 뭐그 뒤에 도와서던나 당 이제 로마 그 시순 소통선 밑 그 밑에니 다 그런 친구들.
2: 네리.
1: 아, 나 그 전쟁이요. 아, 망과 군중지나 신지로마 지랑고가 옛날 제크랜바 가스트랜고가 디나야 까만은 어떤.
2: 뎅가.
1: 이게 다 그게 전쟁인데 세촌제주 지수가 되겠어. 희재니.
2: 네리.
1: 내내다 다치고는 시에고는 다 호수를 호출이 되지게는 것이 그저리. 당의 주군 내 돈이 있으길래 나선 그의 틀에 다 줄린데 틀제에 대등에 이거. 능가 돈을 갖고 듣고는 그 트지 돈아 신을 너무 그렇게 트지 되던 그 트지 그 돈이 된 된답배 대신에 형 그쪽에 단디 소중 그 준비 되면 돈은 덕트는 너무 돼
2: 네리
1: 돈에 삼바고 다리 신지 그 레이즈가 나오시 주더래 다 다리 신지 그 레이즈는 나는 게 제케는 바가 단디 랑숑 그 탑자 너무 나아시 요는 디엔지가 랑가 간간제인 정도 단디 제크림 바가 다 제초 탄스크 신지크도 뭐 이제 아니요 이제 지나다 아 디도도 디는 거 주다 죽은 지고는 게 영제 신지크 것들이 되니 아멘 탄게 신지
0: tamoga sinji maa naa taa ngizil homaara sinji homa naa sikik tani chuga sangchen rinpaa, tani zung rinpaa, kir rinpaa ga mankang naa sungi

0: 그게 신지 그 다른 그쪽 거 주시 다니 건조제나 다우라 주근디 단디 세군다 사투가 또 뭐 다주 소스 오멘 그 소스 주진단다 하나 오멘 근데 뭐가 대시 그 또 뭐 주진단다 다 때문에 지 돈지리 뜻나 다양 돈안바 영어 정치는 바 대송 가스터원 비나양 그쪽 도중 거요 좋아라 제트그 그쪽 정리가 좋아요 독투노 아 도모진다
1: 네디디디 리리 러서서 거친체는 거니고 아 단디 로친 로마그 게긴 그 로친데 죽은다가 치기 고난 딩이 탄다니 게긴 그 갑다가 만 보리는 대한신이 주 님마즈 그 그다 로친 그 로마니 손이나 그 로브자 총장 등 만자와 그 양지 희샤 로브종이 주다 칼리 치글이 치레다 대한신이 양지 삼루 소스종이 주다 대티나르 가체니 도모르다 세고 디젠 그 제랑 안 손이나 가찬데 따치 간다리요 다중이 테니 갑다리나
0: 야야야. 그러나 다니엘이 그냥 선지 삼바 선지도 그놓다. 전정 문제가. 그래서라요. 라라긴 되겠던 거라. 근데 그게 대양 라랑라요. 인생이 제일 어찌.
1: 네.
0: 내가 나른 거 다스 조난데. 어쨌든 호마가 준나. 시샤 소중 세판이 다 상루 소중 때 같이 되는 건데. 아. 인조 엄마 전에 타트나 상루 소중리.
1: 내가
0: 준이 나른 게 다스라. 라는 게 세군데라 담 가지고 다른 쓰고 에자라 네가 상도 소총 이거나 뜨가 망하게 걸어지나 시샤 남바나 소총 시샤 남바나 소총 맛이 다긴 되고 상도 소총도 톰 듣게
1: 되다
0: 다긴 님 데니가 죽으느라 지금 제가 지금 되어 니가 죽을 수 있지 봐 대나선 도가
1: 네리리리 리리 긴 관련치 연던 지도 주 다가 고니 긴 그 주 소프트 그 냠뇽 소프트 그 셰터 아 소프트 셰팅 달라스 광이 타니 긴 갑다스가 망포리나 타디한신이 지도 긴 안데 지즈고노 주 아 다다르 그 그 소친 소마기 참덕망 히즈간 손지나 다샤인데 소친나 송누 지그니다 그게 샤인데 그 지금 소브린다 소아가 망을 그 한신드니 다 참덕한 간 그정 메파타 아 디한신이 그 주 참덕라 긴 거 긴 덴진데라 소친나 송 한신이다 아 다 소친 그 긴 도고 세인나 정 덴디아라 메니 안도모 그 지금 한신나도 요거디나 제랑 손지나 데이터 쓰이쳐기 요거 니 참덕 남바 지그터 제랑 그 지샨도 비카 차간다리오 근데 중이 타니 갑다즈가 통통이 나간나
0: 야야야 단다 세디 소나 망게 당하는 건도 도디즈 시에 지그처다 지나 쳇던 거 부수스 그는데 자체 뭐지 대나 친성 거 부수 호자가 부수 다 관디 거 부수 쳇고 부수 되게 마마디오 그 제타라 부선도 상마 팬센체들은 내가 친구
1: 된가
0: 저거든다 로타 치무 가서 전도 나라기다 로마 다고 전화 잡던다 카에미노 무슨 쓰시는 망가
1: 네디
0: 제타라 나른게란 전도인 비차니 전도는 남바 그래 치비고지나 더 찍는니 많다영 전도된 레티시 어 네 어떻게 원문들의 니트 친구들이
1: 네디
0: 소마의 니트 친구들이 도중의 니트 친구들이 저 진우인 주도다 근데 같이 이거
1: 뭐 말
0: 때나 전달하라게 단디 친덕 너무 좋아라 뛰어오고 나는 게다 당 운치 뛰는가 레타라요 다음 친덕 망하고 근데 그래도 마시나든 리주라 감으로
1: 대는
0: 그게 친덕 남바가 랑그고 보니다 전달이 나주고 로타드가 기겐 강롱드가 주 로라 니 어떻게 니스드다 예남나 지는 거 그 마시나 아니 도통 남바라 진드드게 신이 주 정말 다군전은 전자진의 도쪽은 아찌우지는 친정 안 아찌게 담기. 지난바다 유근의 자동진의 추준이 쓰다 키우는만 야이대당 키우는 말은 세이 소나 키우는 말. 이 지금은요 아마도 주 정말다 단영마지 문족진아 치도 골모이나 조금은 천개 두에 대더니 다소 자치아 오늘. 대사치 이남나 세나 쟁구들 도마주 두개 도수 등네. 그래서 친정 남바가 아 영 진짜 응가 우치대라 대티주
1: 대응하는 것이나 힘들까지 나리 러서러서 과진 시기 있긴 있나 이런 그 렌선 나니 그 갑다가 망포리 타다니가 뒤쪽 지금 받치는 거 타디는 지금 또 어 니 좋아하는 니 마트니 그 그 되는 그 렌선 지나가지 가서 버리고는요 아 제랑 그 나타니 지금 준도 바 샌도 바가 가다가 갈 맞가 강도리 메일라
0: 야야야
1: 응응
0: 되네 단 지금 대랑근 전전박은 간도 뭐 고스케즈 신이 땅이 모두 니크

0: 그런 건가
1: 무슨
0: 어떻게 세워지는 거다 삼세전들인 니는 문당사 너든사 또 뭐라 요새지 대나 돌로셔 그는 때리
1: 나서
0: 때니다 젠트리나 당 다른 걸 이제는 좋을 후자 채무와라 가스도 놓고 그 후자 채무와 나랑하는 게 세난도 놓고 같이 놓고 그 후자 채무가 존나 아 예치문이 아랑이가 알기니 때라치도 그나 예치고 다 다버라 제크가 예치인데 주의시구나 그런가 알기니 때라 예치고 아 나 예치 요나 다주 치료 그지나 다 치지고 누가 대파대요
1: 딩카야
0: 얘다 대파내라 예치지 대파 문도지 대파 통이 대파 아제 크네요 그 기능 같다 조건이네 예치지 대파 얘다 대파 요나 치료 그지나 담바요 다 치다우시고는 주로 좀 근데 담바요 그지고는다 아 대파 그 라테니다 담바송은 얘다 담바 요나 다주 치료 그지나 전지요 얘다 예, 도자 제모와나 세난도 누다 쳐들어지나. 아, 단단하시고 누가 예치고노. 대빠고노. 덤바고노. 전지고노. 석고르다 전지고노. 안 대쪽 전부다 반스 찍으라 찍던 것도 요노. 석고르다 전지고노 대치모들어지나. 사차벤체 다든 그라소노. 기와라 좋아. 어야. 니가 같은지나 전지 요등나. 아, 단직된다나 까와메. 이제는 송교고. 이게다 체리 끙끙끙이나. 아, 서울도 소아과가 진주바스간 순진다. 옛날만나 대추선보다 고거스. 대추선보 요등나다. 샤와끈 겪거나. 단단적매거스 군. 당이 지금 세난도 누구 같자. 도무진다.
1: 러서 러서 트지 시게긴 되는 글렌스나니 긴긴 그 디출 마즈 잘리다 당이 야신냐 크나바 서퍼다기 추 소칭 긴긴 연아 그 소칭 소쪽나 봐줘 아 달섭직 그 타블맨난다 셰트베난다 소중 셰트베난다 소소응이 타니 긴긴 그 갑다즈가 망포리 나서 트지 치 디진테 나라 출렌선들 아잡주던 특크리 대랑 손지나요 샤와 그 대상라 니토니 출렌선이 잔다 당르니 응이스 타동 그 글음데 페위 야신냐 크나바조 갑다리 논달라 양탁반이 트지 치시는
0: 예, 예,
1: 그지치. 야, 그게 니코 데모 타히델라.
0: 야, 타시델라.
1: 야, 타히델라.
2: 퀴비 능나 송거 데츠 켈요.
3: 송거 데츠 소리 글랑라 차비요.
2: 소리 글랑나 퀴비 흑담라리요.
3: 퀴비 흑담지 머티 람토 능능요.
1: 호수기지샬랑레즈링그상글라이드는그다롭친기링그소트탑람세고는다그니반디능아기지 이나 다양한 뒤쪽은 그때는 글랜슨도 양 동참 단위 조간 탈랜슨디 솜증간 카르와 라자자 히던 노르초 다클와 식루 직접 다클와 간적 세랑등 소놈린 친이 남집자가 나바 솜증간 건제니 당어 재미랜슨은 아주 사랑절 자히델흐

0: 이때 치체 통보가 리종들이 되게 인당나다 우크 소진가 리니가 난다나다 치 펀숨 추피 천일이 빛다와 다들 것도 다시 막기와리 다주 난돈 이나 난돈 과이나 참말 과이나 다 건강나마 단다다 다시 막기와들이 대욕 다 실제 로나자 랑거지 와까 야라 무충네도 모두 야, 티, 한치니, 총기나타, 우크 사장다. 다운능가이나타, 드리타다. 우크 사장다, 지크든, 도츠셈니. 야능아, 송기시라키나, 흑드라도 문두크. 야, 던초 총기나, 아조랑송, 캄이난다. 던초 코리, 송쭝, 대 총기나타, 올라, 치, 짜, 치위티모, 삼루드라, 느히디오. 야, 휜기나, 아치, 총기나, 강르디나. 강르다 도고티 총진나 거제초과 해지 초된 땅인 제와 단초 자르대 양 총진나 지금 건넘성 제초과 야 단초 뻥르디나 뻥르디 총진나 양 아주 무 심진 담체라 총진나 전부 대체 접근 거 뜨기 총진나 다 르츠 자통 단초 총진나 대 답이 코리기 때 농농 거 비와디난다 미와디난다 Tentrote Sonchu Yuga Samlu. Tentrote Tavi Korea Tetan Timba. Korea Te Tsonginata Nizina Korea Te Tenji Yuga Niva. Suzinara Te Tsongina Tenji Yuga Niva. Ya Te Hanchini Te Argin Tonshe. Tentrote Tsongina Korea Yang Cheskunari Te Tavi Jinkum Vinjerto. Tentrote Rangsunga Nopala Squa. The Tsong. Matin Jayuk Niva Dratata Yuk Ta Santu Murinde Chongina Tayuk. Tia Hanchin Hutu Chongina Tina Wuk Nyeskunu Da Chongina Tan Damu Chigita Cheskunarita Chigu Choa Yenara Sigich Hinta Hamu Tavdi Tantro Ching Jamje Yena Yaman Gong Yena Chadina Hinta Tavdi Mutamudri Yenara. Korean Tetan Tumbi Kuge Samluz. Korean Tetan Tumbi Gokar. Tantro Chonginata Gorji Laskwa. Dumu Pansum Swazi Yununda. Mumishena Chikhant Zachimbudri Tasamju.
1: Are Gana Quadinchi and Zashansvi Sankaranji. Then Gan Sunum Randenler Lensin Tona Dan Shinui. Gendry Nondena Chidombi Lensin Kersumgagio. Terangina. Da lintin kertangpo marakot gini. Nyang kenambi na lintin di ngunji warsi ma shita nyano na yang takpani tuji chishini. Tang jimi lintin ngayu na kanyiba kodishi yin. Shkabte na di chotar nyambir gapsa shi. Lintin de na larja dhaki kyanam la somdik tang donzi ni. Lintin di somdik ngankarwa larja dhaki tang dhaki tondu yin. Takilwa shilu tang chichub takilwa ganchak cairan tang sonam rinchi yin. Chetzi nyambir gwarinchi yadukuna bata demu dhaki delik.
2: Dana Beijing Jitis Lujong Ayan Adiel Stier Sarin Jir Adiel Stier Sarin Jir Yankanaba, Chetu Demuina, Dana Sister Tiga Dagavitis, some Jetan, Yasiga Dagabitin, Yako, Tiga Dagabitin, Jerga, and Laza Habari, Shunitan, the Jessis Angel in Sanambra Gapsisha.

아프리카 로미 서둘 중국의 인문의 빌레토레야니 니스토니 쪽의 중국의 아프리카 로미 담츠르그니 지리디친빌 중국의 아프리카 로미 신조 홍보 등 서둘 중국과 중국의 동리 공간 팀은 때문 아프리카 로미 리르소스의 문화지 머랑 앞자서 디르 당첸의 산등조니 중국의 아프리카 로미 화인 회른 라냠의 주의들등 야큼니제 망트위젠자스이라 근대등 아프리카 로미르도피 중기 중츠브킹거 츠브 탄진핑거 시츠킹베코단돈 머중우지리는 중국당 아프리카 로마시군이 젠레위가 멍지 도리멍지시기 야큼니케 리르소스 에르그니 라테니 질룬라킨데 동화당 지리 라테니 이치 제습더 동으로 레르기시요라 말릴럭비군이 중국당 아프리카 로미 화윤의 지리 회른라 근데 동화당 야큼니케 멍츠와르근 자르치 제습더 동화 진틀강 중국당 아프리카 로미인 자르치가 저초멍지 제튼다당데 미르게 리클 지금 튼 초반지 브랑알리 마종토 크치게데 제브르 근데 동게스 샹글 디 소드브 쇼컨 팀 요한네스보 화신 지스 초베 초초 황진 징가 단돈 중기 단주 디친 등 아프리카 로미 르그니 케즈다비 샹글 냠데 베와리 당디 샹글 디 야크미케 마멍제 셈비 레트그 제든데 동아 등 판승게 지리 토니 지르셰바 등 지르시니 렌디 제습데 등디 중국 등 아프리카 로미 망트 젠자시 제습 등 로브 근들 동 탑이 레와요스 아프리카 로미 로르진 튼츠게 주시스르바 할리스 등 아프리카 로마 등 중기 나르진 냠들 츠비 중기 제무 말라요 대로 통치는 전일와 오킹나소 아프리카 로미 츠그시게 건준 덕가시 지금 볼까 중기 르그니 리단비 산즘진데 히데 켈은 강릉시 바등 롱드브스고지 르그니 렌스부터 시데 중국 등 아프리카 로미 화인 회른 등 마종지리라 근데 동을 당은 주고 첨부시

야, 다들 최첸남과 형님이 영큰 족보남바 최초대모이나 다르타 최초의 예름된 전선반대는 총은의 정조년층큰 워크를 농친지 완농친지 보냐그 대통령인생인 나대공글인생돈증바 최롱조마인 남바치대공영 다들 최첸남나 나출연생대 생신능거요라 대나대공영돈증바 최롱조마그 글렀던 글렁어 동네는 제르소

제기야 저고청청 참마고 뇽즈 아리 톱탄 요고노고 저고청청 강망즈게 나등다스타위 럭실 망아즈 파처 로라종요 찌르삼가 다나 다 소마닝고노 영나 소마정고노고 저고청청 참마고 보자림등 산터 영어 정나 나칭이버터 다 럭실 나등다스타위 망아즈 예라종이 아른가 다 잠비 노라냐르군데 시게치너 아리 다 원친이나영 나치 럭시타 당회라 킬 망아즈 정고지 진테치 조세케요라 아리 다나 나치 니워르데 총디니빌리 히샤 망아즈 일란전 조덕 시게치 아랑라 기피 윤덴티 녜마리라 츠리중 강식닌자 송아나 지자 말이 콘터칠즈인 회타데 나치 총디니빌리 히샤 망아즈 토종에 조덕시 개치너 리드나 조고총총 청마게 십대뉴엔자 개우치라 난던 담비시 야츠르진 회타데 부자르겸게 다롱 탕식 돈주이고 퀘바 유엔든 줄즘바 데득 르그실라 렌친데 야암추 쳔부 쳔비테르 옌시르 추우 담질음바 뜻이기야 리 조고총총 청마게 아, 다 럭신다긴 야 아쿠가 리 마코나 십드뉴인자 포우자르김가 아르그디즈 옹초주이야 리 케파 윤든 준즘바 디득 럭실라 렌친데 뜻이가 다나 윤든 펑슴 초과등 단노그 키와득 다른거 윤든 더다우즈가 다 일참이 영나 나르길히지 되게만데까 되나 디브젠트 거거 영지나 통티스 숑노가 럭르시아바 긍땅 긍영 말리와 담 바바가 거기 땅랭이니 디슈가 로브중이니 담우즈그 괴나다 윤든세고논도 노르땅 기와는 노르가 왕주거득 부타우즈가 차지그나 오다 거기 왕주거득 부티 다롱 노르 그나 긍치와 영나 자치노고 노르 멍우즈 다인제나 웅즈끄는 아긴 마치라 수꼬노 디땅 찬자와르라 디젠거 키위정 럭르시아파 영나 가조 마시 록실 뉴실 흠땅자나 럭실 진우 휘타르데 다 럭실 멍아즈 아른거 로그 웅즈끄는 안지케요카 데나 포자르김게 영 디진테셰게요 노그 럭실 멍아즈 조코총총 참마게 님비 워가젤리 쫀비 아 단이나 잠비 노라냐르게요너 디브징게 키와 모즈게 영 럭르시아파 영나 조 럭실 모즈 아른거 로그 웅즈끄는 안지케요 노그 뜨무즈그르라 리드나 얌투 쳔부 치비테레 인시르 추 담질은 바브 단단이나 조코총총 멍아즈게 파치르 인자 고제르삼크 리다 양초 첨부 체크티트 라크긴 줄타웨리 디나 크게 떠타워즈기 치그노 야치와 하등사바 철미바 너무즈기 크게 인지나 숑노 조운지나 다 쳇은 무즈 산타 크그나 디노 아타나 양초 첨부 치비티르 디르그치기 로송즈기 지타나 초 망아즈기 크그나 밥케요카 타테이노 쳔게 타브즈 단지나 양초 첨부 치비티르 당 나초 키와즈 갔다워즈가 차촌지나영 아장초 쳔부 시그 타이와 땅삼나라 다운 마타타 슈그즈 참지나 즈르고노가 쳇쳔 몽우즈 아랑근지나 나가 링게요노가 단지나 회 딜라카나 셰케요너 디쳔게 쪼고 총총 참마게영 총디니빌리 히샤라 욘던정나 나르제타 컹트 마치 다운 마타타 소중 망아이주 컹중국군이 소중 망아이주 다다시 개치너 리 디노 쳔게다 키파 윤든 준즘바 디득 르실 렌친데 야암투 쳔부 치위테르 인시르 초 담질은 바브시고노 데른 게 르신 덴지나잉 쪼코 총총 참마게 가나르집게 롱와 마르케라 녜비 버가질리 잠비 노라냐 융아리와인 야 능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지나 럭실 참아냐 줄이 이땅나른 더땅더따비 럭실 망아즈급 증이 됐더니 답지수고랑이 그 호중이나 조금 마치 갑수고이나 조금 니시와 깻마라 갑수고든 덥가 디젠 그 조금 총총 참아 그 아른 그 지신 담바지 증누 그 키비 셋듬들까 예고즈 증주다다 시그 까친는 그 돈친이너 아리 때나 슈니 보자르 임그 디슬 통통즈 끄나가 나중 시비 가슬림츠나 고지오노 그 찬충 선부 그 능도 아르디즈 시청 오토주이야 테나 조금 총총 청마그 십등윤고 아리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 층근 나가 조기 딘지레 티바가 찔러 리비 가르콘더 선부 쳇다고 르시요
Ri choki tingjir ta wuzga cha sonji na alang ga jistal la ga shin yo nu nang gi si si le lin jo ga ni ala tang ala yang lin jo ga nu ga chuk chong chong chang ma che te go ge yo nu ga se ra zig ri ta na thang di choki tingjir ga nang ayang chuk chong chong so num chu ga dong nu ga si le thob chuk chu se go non da ra chuk chong chong gen xi ga lang nu ga mang le chum chin ji ni le zig lin se go non da ni ga che te go ge si yo 这个穷穷苍马个营年比学的人个罗卡登惨呐，也故事个中国。但你参穷你话提拔个这个能阿点人切得个那阿登这个啦，西中这个切得过这个西哟。但那阿是地震的提拔个这个是个冷得不吉利的等于乌拉人个那阿登，西中啦里中，咱们看那个打个那阿登。 刚刚这个人家那谁给用的？这个强强强嘛个用年币学的也够这个精。咱们这个工具瓦斯的，叫人家跟那有啥子个交易的等于，咱们今天能那，俺是过过那个那里个啥啥，吃这个就够用个。但是个啥个啥子黑这个的等于，人家黑那个那他们的年困难那个，这个强强钱吧，年出来呢？ 这个穷穷人吧，个黑奴个那他们样，叫人家给人家吃苦的。对，等到俺自己个那他们忙啊，是辛苦的。辛苦个过人地拉开呢，这个穷穷苍马个卡起呢，这他们些就个马起，刚忙是个放松钱出用他们没子，结束总得有个拉开样，是个盆满满把子托个的。 哎，你以为这个穷穷错？但咱具体参巴这个比尔干空个能啊，拿从西边沿线我住个错呢？而且人家呢，省的么卡了不理想为啥都是些呢？都么个沿线这个他妈我着急。第二，今年西村街路西村段桥干那个这个穷穷他妈没给他等于，但么因为啊，但人家这段提起那同来有个，对等那西村这个。 没有几人爱，因为没有几人是呢，是怎么记录这个，才得过这个事哟。你这个到处提出跟当初呢，这个强强长嘛，但你呢，开这个你的么子立下个出等着就业。而且这个强强说，等那村民家里有瓜子黑了，那从西边个这个残穷洞，就给中间这个那些就业。

야 뉴니비 조금 청송초 실내년 문디 당행 등조기 나 총시비가 체크 조기 등질극 끌마식 등나르 알랑가 제슬라가 시오노고 조금 청송 상마가 십대년가 요라 리 떠나지 응어섬가 흥원마일란디가 등아 조금 청송 소놈 초글릉노가 실라 도브조 초세고노 리시년 요일 조금 청송 상마가 영 년비쇼때 예고스가 중화 링히송나 나초 나 총시비가 슬림층가 조기 등질극 끌마식이 조어른가 깽가 남말라지비 실내년문데 온도의 감성가 조금 청송이 난자가 랑라 과진치비 파마 등 일근아 럭치크나 영초과 떠나가지 년막지가 도브조 초세고노 실내년문데 진행 요일

야 뇽이비 조금 총총소 공린진아 아 로브조고 소놈 초글릉노가 실라 로브조고 초세고노 리스니엔너 실런던진아 시가 실라 녜모 조금 총총소마게 영이고즈급 정이다등이 나서 지식 CPT 체나다가 로브자가 가스트 체마 총성거 이제나 땅아올다등이 하는거 로브조 하는거 게르긴 리럭신부나 초과 아리 떠나지 슈닌진아 로브조고 근히글릉노가 멍르 Chomchin Chini, Lazglen Segunon, Dinyanatanga, Nachung Shipi, Gatsik, Chanchung Niwa, Tipa, Gatsikananga Siga, Terang Cheta Gordio Noga, Nastamara, Shidunganyan Yuil, Tana, Nastamara, Shidunganyan Yoga Noga, Chokuchong Chong Maga, Tsigiz Gura, Chu Tipa, Gatsikur, Kalamashiya.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인지나 럭실럭실 담질 중우당 렘바시 군운디 년당나래 두고 총총성마가 쇼자 년제 요크 리드나 두고 총총성마가 연공성거와 럭등 스탠이다 등이 너등 너스타위 럭실 망아즈급 정이디게나 럭실 리리가 잡중나 너스타위 아나스틈 유과리오너 다나 럭실 로중이 아나스틈 시히주다다 시가체이너고 아리 다나 슈니인지나 보우자르짐거 차슬리노거 당아초 올어랭거인지나 그게 디노 영나 파스티노거 리중 아, 담 법지 환사스도 바시고노 덴지나 땡치다 고르시요. 다나치 법지 환사스도 바시고노 덴이나 땅아 나충시비 가치근 지티산바 리비 스카르콩가나 시주엘.
1: 니니비 두고 총총소 대랑 포 자르김게 티파 가치케 클음니 올 아랑가 스탐질 아리종스 지요노가 법지 환사 소바시 고노가 리종데 치초직 세규일 저거 청청 청마가 흑십데 뇨나 법지 환사 소바시 고노가 스탐진데 포자르김게 치세케 스탐지 디야나 아닐기땅 사샤 간다즈 가토 조키오케 저거 청청 청마가 남르게 제나 마차 흑십데 뇨고 아나 아나즈가다 바창마 메토 아나브르제피 예종즈그나 아디에싱치피 초아로리 다욕 테이나라 카초 치긴텐가 호엔부즈그메 소무치엔가 다 잠부가 뇽충아 탑츠리 다즈야 남니마즈가다 바창마 마티 아랑텐근 조미다땡이 야 바창마 호엔부즈다 고거 지리 창마게 지리 지톡 치가 와땅스 Tani taan babjia changma chukwa chukwi daang nukkaab di taa. Zhengenzga tawi tuan tongmure nyamgi taa ba xiu yungi. Arachu harig charigzgi tingi babjia wo changma ndagi bshatsi. Yaa, taan gu naan zhunga arachu zhang si zhang, ajaam naa galang chin kuwa lhaab si lhaab. U naak nongar di mu arab si arab, li laak songshil zhengen tup si tup. Dīnātā bāvjī huwambūtā ngāi nirgō tāzirītā dōngjāngjāngī dāciyā. Tāni yāng chāng māngūrā yāng bāzgī tuantāngsik. Yā tukū chōngchōng chāngmāgān dāngjūrā bā kāngīngjirā. Yāng sūnzīn chārī sē gūnūn tā pārī yungī ādāng kūrā jīgžūrā bāvjāwū ndāzīsik. Yā bāvjī cārā nyūnjā sārā sīrā sīgān kīn ngālī mīl,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리 로브시글리 니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시저 저충 자위 가르콩
0: 나총 로르 간세 아르비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다 치초 나총 시비에 가르 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다스타치 저거 산지능진 반등이나 나총시비가 최근 지티 참바 리비 스카르콘르 리 텅디 리비 스카르콘가나 나총시비 진행 옥투크촌이 아치 상뜸 칼블리숑위 사르툴세코논다라 시스템 제로그라 시스템 저조가노고 두고 총총 참마기 미비질응아이 형님이 미비질르세고노 시스템도 체타고르시요 ری تنها چیش که وقتی استنباک کنی تا جهتون تیشین تونلانیگا تنها خشیخ سمتی لوندن جنا تمام جنا نیلم سمت جویل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디츠가건거 통디나 총시비가 슬림증 동침다 닌주그랜타 다나 두고 총총청마게영 디진더 나 총시비가 슬림츠는 연거요노 영나 파마등 길긴 담직거로그라 암다이 디수가 잡주자 또 능이랬더니 나초 나 총시비가 슬림츠나 고드고노게 희시한다 마즈 하른거워치카니 연근주고노 아 디한치니 길긴 남바그 초나영 다스타와친 시그 멍거 다나

나 코나발라 과든 치시니 다나 나수 님 찌기터 나수 나충시비가 슬림 승거글음더니 아 나치엔 그 다 디진터 티허라우 송노그 차 아 다 실레이나 조고 나르테미나 조고 파마 멍아즈 다랑은 건 소이초나 시기체 승거능나 그렇게 공금이카 디더나 나치 인더타워 그 카르콘즈기 어타완돌이 아 단지나 히샤 멍아즈 고드기 기원을 리더나 파마 등기긴 탐치 그 인지나 영 디진터 나충시비가 슬림 쓴 런거 트라 나 소마티신 연근주 응아리와이 리드나 조금 총총 참마 아 공성라자 히디럭시 당디 솜주과 등동 짐바포우자김 솜주인간 크와타자자 히노르 초이 다르케와 시글로 제집 다르케와 응적 세랑 손노렌치 나 솔림 츠지마그 토니 양치 드규일 다나니

아프리카 로미 서둘 중국의 인문의 빌레토레야니 니스토니 이틀이 중국당 아프리카 로미 담출르그니 지리디친빌 중국당 아프리카 로미 신조 홍보 당 서둘 중국과 중국의 동리 공간 팀은 때문 아프리카 로미 리르소시 머나지 머랑 앞자서 디르 당첸의 산등조니 중국당 아프리카 로미 화인 회른 라냠의 뒤들당 야큼니제 망트이젠 자르시라 근데당 아프리카 로머도피 중기 중츠브킹가 그츠브 탄진핑가 시츠킹베코단돈 머중우지리나 중국당 아프리카 로마시군이 젠데위가 멍지 도리멍지시기 야큼니케 리르소스 에르그니 라테니 질룬라르킨데 동아등 지리 라테니 이치 제습다 동으로 레르기시요라 나리르비고니 중국당 아프리카 로미 화윤의 지리 회른라 근데 동아등 야큼니케 멍츠와르킨 자르치 제습다 동아 인틀은 중국당 아프리카 로민 자르치가 저초멍지 제튼데 당데 미르젤 이끌 지금 튼 초반지 버나리 마종토 그 지게데 제버 근데 동게스 샹글 디 소드브 쇼컨 팀 요한네스보 화신 지스 초베 초초 황진 징가 단돈 동게 담주 디친 등 아프리카 로미 르그니 케즈다비 샹글 냠데 베와리 당디 샹글 디 야크미케 마멍제 셈비 레트그 제덤데 동아 등 반승게 지리 토니 지르 셰바 등 지르 시니 렌디 제습데 등디 중국 등 아프리카 로미 망트 젠자시 제습 등 로브 근들 동타비 레와요스 아프리카 로미 로르진 튼츠게 주시스르바 할리스 등 아프리카 로마 등 중기 나르진 냠들 초비 중의 제무 말라요 대로 등치는 전일와 오킹나소 아프리카 로미 초시기 근준 덕가시 쓴백고 중기 르그니 리단비 산즘 젠데 히데 켈은 강르시 바등 용드브 수기 르그니 렌스부터 시데 중국 등 아프리카 로미 화인 회른 등 마종지리라 근데 동을 당은 주고 첨부시

0: 야 좀보 데모
1: 다체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1: 동기들 같이 잡으래
0: 대공을 같이 동모로 한 거르글은 비인지 야나 치치 커나요 세네몽을 징고
1: 오 야야야 에 거르가 몽도 떴다 초라 초초이 테르도마 쳇토 이건 봐 용아 샤와란도 혼다나 죽었네인
0: 야 과든지
1: 근데 그게 남바요 리포트 통주 쳇토 카드가를 찍었네
0: 아리
1: 냥카 용아 죽었네인
0: 아리 때문에
1: 총지금은가 린스지금은가 무그라는 뭔가 너무 쳇토 코노 쳇토 막다마
0: 아 실릉너르드
1: 또 실릉이나 영아 열라마운타야 동지자라 열라마운거
0: Chitika zitangda nga sawu zikhi jimargo, mga lalung nga dungmu chil zitangna?
1: Ode, ka yang yang chika mollum to, kima yang kima tanga dungmu chil zitangzi yo chio yo tada, ta nga linkun basa yinina da yalama yunga ya.

0: 야, 저거 데모.
1: 데모, 저 데모.
0: 아, 데모, 데모.
1: 그,
0: 我们家庭多么个了，过这个没了。家庭多么个？好了。呀，搞这么点事，那过这个。那里，过他。他那个干么个了？就是过个了。你那个啥呢？穷那的。呀，过了，懂了的。没出事，咱们就过呀。哈，去过了，懂了，就没去呀。哦，哥。
1: 네.
0: 영어 도마가 다시 이거나 좋네.
1: 내가
0: 뭐라 주셨던가라. 영어 도마가 다시 위니마 테랑 주고. 오,
1: 들어서는
0: 괜찮네. 나도
1: 빠시까. 네. 아,
0: 刚刚，当真做个了这个哟。当真做个了，这个我以后要多接帮着干嘛呢？我那当真没过，当真的是。呀呀。呀，那我做个的没过。呀的没，嗯，呀。 야 조글한디 테나 데릉글이츠 사르판드 고르삼니 토므릉 아치르완 거르글로 빈디 야나 케치 코나 요스구노 가말란데 냠 거로뉴즈네 테나 샴니 코브디구누근 삼디르기 존치르바 다시 돈두글로 비 중고세니 지냐 무지엔 지냥 데릉글글름데 지니 소선 삼디르기 스크라미 야나 카브지미디스나 리와샨 켄체 조구요나 리츠노 페프르갑스스 야 조부디모
1: 데모
0: 야리와 샤쭉 조리와 아 럭치 너와 다시 돈도 끌은 비 중고세 내려서 긴고
1: 오야 응 펜타키라 산도나 치초 산도 럭치스 키파니
0: 아리 과든치
1: 김토가 가지 까르 까르디 엔신다마 간다고 랐다
0: Arrangement among a party car away. What,
1: eh?
0: Yat, Kajimidis not go to your core.
1: Yadimo.

야 토나바 타나 와크문딩 아치 산치드 샴니 제적거 냥강 수위 더서르 고드시오비 라마 르터치클랑비 텐신 파마르길라 카스고노가 몰라냐모디 양 산치드 로노디엘

우리 재능 그 상관한 게 되는 나 저다 그와 그 지심지 담바리 상년이나 저다 저와 그 책직이 저다 그 저와 그 책직이 전진한 쇼 야튼 디션데 되던 상년이 좀다 등이 달리 공소 소위 난자 로자 팀장 총섬 강자 옛날에 영주 야튼 디션데 나아티르기 역 디엔 그 쇼 나아티르고 누 그 갑톤데 영 로조 남바가 너는 그 지금 좀들 된적이 난자 다 쇼강 탈라즈게 지 냠조라도 능리죠 디안치니그 쪽 나가 갑톤데 로자라 기르긴데 그 시요 노그 그글립샨데 용저비 다 능아그 초안데 지부즈로디 셰라인이나 로잔데 용조는 다 정거 가첸보라 디젠그 대랑인이나 그 디친라 템디시와 등 로중남바그 양 디친가 능아그 초안데 지부즈로 토비 몬딘신인 야디나 쇼니게 주되는 그 참바 동호대 소수 귀지샤는 그 참바 니나가 시 주되는 그 소수 귀지샤는 그 참바 니나가 영 달롭친 길긴 그 롭틀 타블음 롭티시트 내가 그니 반드 고르게 잡요 되는 그 단시 근도에나

0: 나 니추가 디 징근디 징딩가 자차가 심치승 가마 심치다잖아 이게다 다다 니추로는 타주니 로마난 바 런던 준데 권수글로도 로타 코이크나니 소친근 고치난 바그라 다 정도 있고 논의들
1: 느리
0: 추가 소중 거 카게데 그게 예쁜도 아 추가에서 되나 소통 남바 능아롱 되니 공무이나 공친이 다 진트 알론증 거는 거 거리 되는 거가 정말이요 리세니가요 그게 대통 어 로마주라 알론증 동신이 생캔치 부인노
1: 느리
0: 뭐가 능 세우는데 아 다 담보래
1: 느리
0: 되니 니빠다 배철 다큰 소다 치모아기나 정말 거쳐 있고 놓다 예망즈 그 소축이 세텐데
1: 리
0: 다녀먼즈에나 다 당선 그 뒤인데 저치기 뒤에 에아기 뒤에 놓고 그 단도 모르고 소화할 거 하는 거 꼴자 아치 옛날만에 녀먼즈 그 놈이 구덩나 로마나 바게다 죽는 국지르기 자다 문지르기 당당 거 시카이노 디그 남공인들이나 멘트 그 파리 다나 녀먼이 그거 거기 치겠지도 뜨거 밑동 뒤에 치겠다 싸워 치겠고 그 뜨무가 녀먼즈 그 니테니 어 소치시 당나 다시 이거 죽는다 다 대지디 오만한 바그라 제라용 줄카짜노
1: 네디
0: 도무지치르 단지긴 너가 니테니 다른 지동지와 같은 거는 안 받더래 근데다 심바무 당초 소징거 소치의 탤런데라 동전등 딘젠 너무 그타네요
1: 네디
0: 다 동전등 딘젠 그는데 인주 끝나요너라지나 더거다 동전 걸 건데 맨통 자지비 다 디센 부치가 네케테 장누베다 소아르과 회든 제제가 남톤데 참마다 건강을 하는 이 정도 그냥 많다고 많던 거 네 아니와 선바 제와도 건강해지나 다 동전이 다 동전 그 놓쳐 들어지나 다당 아름 추가 단디 소아르과가 남톤데 다 자와 등 동우 등 예가 등 로마 등 미토 등 개혁의 뜻다 뭐 주시죠 그냥 동전 다 당선거 이니 종류가 과가 삼지게 린젠이 되면 좋고 삼지게 린젠이 같은 건 작아 다 주가 제지가 혼종이나 제지 다워서 그냥 제지가 능통 그 사체 뜻마다 동어라 자와라 예가게 로마 미토코 뜻다 된좀 얘가 보통 남바가 동전 좀 적히 속나 속으로 자지게 능통이나 제타 소화선 제즈군은 내리나 예즈랑 예종타 그래 어 제즈군은 니 넘버 마치와리 넘버처럼 넷 다 동원이요 어떻게든 예정특을 예정특을 다들 좋아하는 거 동생. 소스군은 소시에테트 소시에텔라 세추멘시 즈우가 동거. 이게 다 동거 남바게다 소종시도나 도토 남바게다 지라 결카타는 동들. 전에 딘딘군으로 다 디에디게 대당에 단진 지면 편성 전고 전에 디마한테 다 전고 때 소마 디에디게 대당에 이제 토스와선 다 지고는 시고는 대양 소종이 주고 탈은 전에 지글한 주고 가다 영 동전다 딘딘게 군이 지글한고. 그걸 때 다 주고 라름 자키 제타우즈나 멤버 자풍 그 멤버 자풍 그 능력이 정원이 지적으로 되나 다 동대
1: 어디
0: 일단 너무 위세 텐데 그에 당하는 게라 당래 그 다 찬리게 되나 죽은 데가 럭셀라 텐데 동이 동 동전다 지규 로마 주다 좋아지 주다 지게 되더니 그지 다 로마라 등 미토라 때 티토 이기라 등이 좀 문 잔데다 되냐
1: 어디
0: 되나 도중 그 세테 당 개치 그 당하는 게 개치 그 로요 당초 소동거라 단데 수고 근데다 맨통레다 맨통스고노 동쟁가 한체니 따뜻발이가 농돈 조라 맹가 농돈 디엔지가 사츠 디엔지가 다 맹가지가 농돈 뭐 성마다 쳐들어지나 등가래 니촌
1: 다로
0: 등간데 이난 가는 거 터치드지요 터치드이나 다가 맨통 자츠가 농네 회리 총총도 뭐 똥지 칼고 똥지 때리를 때 터치일래니 다 조심 말로도 되던 기능 난다나 그 돈이 오직 자유 인기성 부분다 그 못도 남은 처리 돈은 그래나 다 제정에 남던 대양 아 그래서 돈을 아 원세제나 주고 양나 아 차성 십박군이 소중히 돈은 근데 뭐 당연히 그게
1: 어디
0: 얘한테 그 땅에 주고 소롱 따오 준지나 제리 밑에 있으시나 멤버가 제리라 맨주기 제리 뉴욕 저걸다 맨주기 제리 준지나 맹우 민진데 같이 뭐
1: 내리
0: 나면은 인젠데 문치가 디스는 부치가 간이 쩍부르글이다나 달하사가 독디롱이나 죽고 자말라이나 죽고 뜨기로이나 죽고 너니 공부 많은 정고 니 니라 말이 요소니 야소니 영이니 망공 인제 있군 나 무초 로롱 다오 준지나 중자고 고스티 너니 다월겐디 호투게 사자 dāmo gā

0: 다
1: 응원가 매우 담반한 거 콩남바가 처모드게 통.
0: 근데
1: 정말 시드게 훈종진나 다루 니 신지로마 첼림 바람바드 치니나 기게 거즈가 당가이 사체라 영이 독쇼선데. 당가이 사체나 치 사투리 아니나 다 코리나 고속컨트니다 드무게다 훈종진나 대디부 말이 대디나 드무 대디부 말. 제가 영이 대수나다 훈종나 다가 정도 얼마 있는 공부 정거 중이 뜻사에 손나다 공정 근 대파천이 중수원이 뜻다 근거 가리치사 되니 다음 주 롱크 손나시일까 니께 때이나 롱크르기 난다메 아르라 아르지다 뜨무가 사카르는주 때는 그 뜨무가 가리냥노 때 영에 손나다 지구이탄테 그지나 오단 아름수가 오크수 알고 하기 땜반데 진진에 터페다 인치미야 이구가 마치는 아름수 단 갱크자오 그라 디스코다 담마와가 디스와 페이지 동료예요. 같이 상도 동료고 그 도모가 산책 엄마가 정도 동료들이.
0: 나서. 나서.
1: 다 페이지 나는 거 도축이 세대 된다 하신다.
0: 나서.
1: 다티만에 다츠 돈데마가 저하는나 팬디 치 정도 강을 된적이오라. 응응. 이 테니시나 다 수원지 멘토라 동진의 세텐데 단디 소리 호출기인데니 다음을 제렌가 주근디 제중거 소차원을 그치랑 이 동쟁들아 만드는데 그렇지요 근데 이 손에 로마 주지게서 니와 통교 대한 지그다 니 소차 제모와지게 제노다 정리 밑에네 자기 네트 니스게 손이 되게 생거 그다 미치 백군은 네트 니스게 젠더 자 조롱 단디 대통 로수가 담세라 스과 아 데니 따지 공니시군은 영이 똑실라 스과한테 전건데 다 마음와중치 못했다 다 배치나 소통남바가 소중구시고 다 팬디드게서 치정놈 더 주인 가들이
0: 러서 러서 같은 책읽긴 오니 읽긴 그주 다 즐거 다와드 읽기는 손진아리 형 읽긴 글리스칸드니 샤와 멍우 루 멍우 구르 샤와 멍알리 대내용지대다나 소프트극감디 탑름즈가 강타그즈코니나 쉐글라키 탑름강타그즈코난 드그니나 라포드 기르기는 소진에게 쇼소아르관들 소프트리노 기르긴지니 우첸그 니나니 영 소우인지나 소아르과가 소프트 쉐텝 안다조인지나 영 냠뇽 망아기 타니 갑다이 코크과린 체기르기 디안치니다 저그주 로트그남바존 소진나 쉐글 소친그 로트그남바존 소프트인디 소진나 저그지 소프트 디춘다 저그가라니 다라 디줄 아니나 모요 그 디겐가 토트크 티츤데 지가랑 지나는데 모이나 양 토트크 남바조 지냥 주고 조스 메는 잔자 안노모라 쇼지오 그 디겐가 디캅 토테 다이랑 손지나 탑강 뜨득 잘다던 주 토트크 남반디 이렇게 송라 양나 로마 그 조스므로 진디 약클리니 너중이 타니 길긴 거 갑다즈가 통통리나
1: 오야 데나 수다 돈노마게 저완지노니 도츠 년군이나 도마 라라 조세메노 데라 예케 주가 탈름데레
0: 여디
1: 벤소나 단데 로타 총정 그 도마 총만디 내던데 요치레
0: 여디
1: 로타 치모하게 능니 단데 정군데 지게서 망가
0: 여디
1: 데나 나게 다 수강 당제니지 지나 소쪽데 아 다크 조세메노 거 제테크리 치르가 조세메손
0: 여디
1: 대나 제자 주데 같이 보리
0: 딩가
1: 제자 땅는 지니 다크 조선치게 제근 좀 주고 달음리
0: 응응
1: 얘는 그거 안딩이 테니나 흑수이나 다소만 안 봐가 롱우 땅 튼주
0: 응응
1: 그 추가 다 아주 있는 능하고 랑통 요바 진짜 소만 안 봐가 체체되나 죽고 소만 안 봐가 얼과 네 루틴데 담만자 Tegeta jizhiga nangnira lu arabchi tunta sajisung, lu njanga tunta daas sejita mangaji, lu tamag tunta simaji zita ke lutuk namba gandhi alu ndela aramjang thasin ok. Alu rukwande da manjaga. Tegin kuwa kishu chusim njong nuga jit zawara da kishatiga gachinga rangzinja, kishatiga maangwa ga kuga ndalanzina chukwa yingna 그 초특제나 주고 데라 반토 친구분 정도나 디소니 그죠 세참이크 데니구다 나른 그 최고 다른 군이 되지나 긍라 등생 로켈 케스

0: 돈덴바르 히네레 당아른 근디 티르 투디스 군노
1: 응응
0: 더정이 다 니똥 니르 그 정너 다브리나 동은이 그 따진 거기요
1: 예리
0: 이런 거마다 초딘데 그 샤와수 다 샹가 남바남 소리 샹그 능니 다 이렇게 좀 그 체체나 죽고 디안체 그 디 대통 후수이나 죽고 차득했죠 아 디안체 그 다 훈종이나 따지고는 식고는 많던 거 자지 그 모초 그 당시에 작게 그세나 죽고 인크 그세나 죽고 얼게 그세나 죽고 오야 됐다 너무 그 샹가 남바남 소리 빼나다 또 마다 샹가 남시나다 디능니다 그저 도자지게다 먹는다 뭐
1: 된다
0: 되나 지 된지가다 쳇솔로글랜드 다 쳇솔로글랜드 다 로스케능니 에르중가 케스레 다 로토 망한 조문드가 다 아니시 친용나 로토 조즈 정아다 뭐 영야 칠이 송에 되니 다치 고니셰코노 라라 그주 송에 다 정통가 내리기 때 멋조시 되게 세추가 방능시에 되니 내지가 원고가 탈음시에 되니 만진 땅 베시나형 그주 제 초니간 젠디 주다 주 군종의 영이 만자나 되게 내리 문제 다 내리 경쟁고 사체 건가 내리 건먼 거 더 싫어요나 다 영 회자 통티 내리 되게 제치들의 현치들의 대라 이와 점도 그 되니 원고치고 소치치고 지수관 영 그저 판통도 더 뭐들 그게 당에 도처 지기니 다 고등나무 배치도 주 잡기는
1: 안 되게 늘어서서 그런 책이긴 권에 긴 그저 롭측 그 다 지그 단디 르글렌 존드레 난자 너무 망아지 지기 고르긴 안 되게 긴 다 고나 샤고나 대진데 다 살거버다 그긴 제유 그 샹긴 나츠 빼죠 다 롭다 쇼랑은 나는 자 그건 나를 그게 제유 그 샹긴 나츠 빼죠 살거버다 이긴 다 고나 송고나 대진데 그쇼 제랑 그지 다타가 버트 장원 그 체르 쪼디 따와 니는 데식 동노 그 소마르가 그 지니 너저럿기 갑다 인용아 이긴 그 체르 쪼디 니나 시기 다 그게 판 판바즈가 모리 토타지 너무 셴이 여기 뒤에 그 단더스타오 그 지금 답름 영나 그 롭치 그 지그영 로마 초그 샹글린난자 네 롭중에 주는 딩이 탈라즈게 지 영 답름즈가 망아리 꾸준다 하정 그가 챔버즈 그긴 코나 샤콘 대비신데 디안진이 더 그긴는 리지는 그 아다 롭친 로만디 존지나 그 주 롭다 총정등 만자와 그런 그 지금 당 즉 희니 그런 그 영 지금 그런 그 도엔도 딩이 탈라 샬람 바바이 탐니 너무 그 나츠리 뒤에 그 롭친 호만다가 게르긴가 소프트인데 죽은다가 치기 나다 라니가 소프중가 점진데 잼 토흐땅 탑근다 중이 되는 게르긴가 갑다즈가 통통리나
0: 야로 소테나 로첸 로마가 게르긴가 소틀라다 죽은다가 치기시나 아런 게 다 된지라 때 진도 동주 띵이 되는 아런 게 너무 차트에서 삼도요 치기나 아 다 로마텔라 세촌 죽인 적
1: 여리
0: 다 다브리나 이제 로마가 세촌 벗고는도 무시가 뇽가 당하는 거 소 이제 로마에 나 죽고 신지가 로마에 나 죽고 당하는 게 리제 오늘 리제 때라 소술 호출이 리제 오늘 되니 생리 신지가 리제 오늘 리제는 나 시키자 먼저 지나 소술 호출이 리제 나 시기대 땅에 단지 대체 특수 이승 특수가 다 로마 남바게 뜻했다 중에 뜻했다 가톡 문제가 뜻했다 능가 개야라 되니 질마라 그 시중가 소화했던 문제가 뜻 정말 버지
1: 버지
0: 버지는 때이나 달럭때나나지 때이나 뭐 주시 되니 다 그 남바게 현지 때이나 시순지 나 동고지 소리 뒤에 다운도 뭐 뒤에 도와서던나 당 이제 로마 그 시순 소통선 그 니테니 다 그런 친구들
1: 네리
0: 아 다 그 전쟁이요 아 망화 군주지나 신지 로마 지랑고가 옛날 제크랑바 가스트랑고가 디나야 까만은 놈도
1: 딩
0: 이게 다 그게 전쟁인데 세촌제 주고 지수가 되게서 희젠
1: 네리
0: 내내다 다치 공시했고는 다 호수를 호출이 되지게는 것이 그저리 당이 주고 내 돈이 있으길래 나선 그의 틀에 다 줄린데 틀제에 대통에 이거 능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 트지에 떠나 신을 너무 그렇게 트지에 대던 그저 트지 그 돈이 된 된답배 대신에 형 그저가 단디 소중 그 준비 되면 돈은 덕트는 너무 돼
1: 네리
0: 돈에 삼바고 다리 신지 그 리즈가 나오시 주더래 다 다리 신지 그 리즈는 말은 게 제케는 바가 단디 랑숑 그 탑자 너무 나아시 요는 디엔지가 랑가 간간진 정도 그 단디 제크림바가 다 제초 탄크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སྐྱོང ཡེ ཆུ ད ཁ ལེ ཆི ལེ ཆེ ད དེ ཧན ཆི ཡང ཆུ སམ ལུག སོ སྐྱོང ཡེ ཆུ ད དེ ཐི ན ར ག ཆེ ནི ད མོ རེ ད སེར གུ ད ཡང གི ཆུ སོ ཇོང གོ ཡང ཆུ ཨ ར ཆེ ཐུ གུ ཁ ཆུ གུ ཅིང རེ གུ ཆུ ཡང ཏོག ཐུ ནུ ད མོ རེ ད ཡ རེ རེ རེ ལོ སོ ལོ སོ གི གུ ཏིན ཆེ གི གུ ཁོ ནི གུ ཆུ ད དེ ལོ ཆིན ལོ མ གུ གི གུ ལོ ཆིན དེ ཇོང ད ཆི གི གུ ན ན ད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다녀 마지 먼저지나 치료 골모이나 조금 같은 게 도에 되더니 다소 자치하는 대사치 이남나 세나 쟁구데 도마치 되게 도수 등네 그랬다는 진득 남바가 아 영 진드 응가 우치데라 아 데티주 대응하는 데나 아 힘들까지
1: 네리 로소로소 과진 시기긴이나 이런 그 렌선나니 게든 갑다가 망포리 타다니 같이 주식 받치는 거 다니는 지기도 어니 저하고 너니 마트니 게든 그 지기 되는 그 렌선 지나가지 가스브리 거네요 아 저랑 그 나타니 지기 준도 바셴도 바가 갑다가 가르마즈가 간도리 메일라
0: 야야야 드니단 인터넷 저랑 건 좀 바가 간도 뭐 고스케즈시니 땅이 모르니 흐거랑 큰가
1: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yechi guwa. Na yechi yu na dazu chizu yu kazi jina, da chi ji gu nukwa, tepa te yu kazi.
1: Dink.
0: Bigada tepa nila yechi ji tepa, ngundu ji tepa, tungi tepa, zi ksen yu kazi, dina nga da zu kazi jina, yechi ji tepa. Bigada tepa yu na chizu yu kazi jina, dhamba yu
1: kazi.
0: Da chi dazu gu nukwa, chul hujung kazi dhamba yu kazi gu nukwa, tepa gu la teni ta dhamba yu kazi. Bigada dhamba yu na dazu chizu yu kazi na, zhundi yu kazi. Bigada 예, 도타 쳔모아나 마세난도 노타 쳔더르지나. 아, 단단하시고노 그 예치고노. 대빠고노, 덤바고노, 쫀디고노, 석고르득 쫀디고노. 안 대쪽 선보다 반스 찍으라 찍던 것들도 요노. 석고르득 쫀디고노 때 쳔모더르지나. 사차벤트 다던 거라 손노. 기와라 좋아. 어야. 니즈가 튼지나 쫀디 요던나. 아, 단직된다나 까와메. 이제 내가 그게다 체리 껑덩껑이나. 아 서울도 소알 거가 진주 바스간 순진다 옛날만나 대추선보다 고거스 대추선보 요등나다 샤와끔 적거나 단단적 메커스 군 땅이 이제 세난도 누구 같자 도무진다
1: 러서 러서 트지 체결긴 되는 글은 지난이 긴 그 디출 마즈 자리다 땅이 야치냐 크나바 서버터 그 소칭 그 긴 연아 그 소칭 그 소쪽 남바조 다 소칭 그 타블로메 난자 셰트베 난자 소중 셰트베 난자 소소응이 타니 긴 그 갑다즈가 망보리 나서 트지 치 디진테 나라 줄렌 선달라 잡주 땅 티크리 데랑 손지나요 샤오 그 제상라 니토니 줄렌 선디 잔다 당르니 응이스 타이동 그 글음데 페위 야치냐 크나바조 갑다리 논달라 양탁바니 트지 치시는 인
0: Ya,
1: gergen ich ko demu tachi delach.
0: Ya, tachi delach.
1: Ya, tachi delach.
2: Kwebgi ngagna khsunggav dertzi kyal yo.
3: Khsunggav dertzi thobri ghalang la chab yo.
2: Thobri ghalang na kwebgi ghtam lari yo.
3: Kwebgi ghtam ji mati lam tu ngagna yo.
1: ཁོ་སུ་ཁེ་ཅིག་ཤ་ལང་རེ་ཟེ་རིང་གི་སང་གལ་ཡི་དེ་རང་གི་ད་སོབ་ཅིན་གི་རིང་གི་སོབ་ཆེ་ཐབ་ལམ་སེ་གོ་ནོན་དག་ཁ་ཉི་པ་ན་དི་ནང་གི་ཅིག་ཚོན་སོབ་ཅིན་ཝལ་གི་སོར་གི་སོབ་ལང་གི་གེ་གིན་ཆེ་མོ་གེན་ཏ་ཤི་དོན་རོལ་གདན་ཤི་ཁན་རུ་ཡི་དལི་གེ་གིན་གི་མལོ་ཉ་ཤ་རང་གི་ད་སོབ་ཅིག་གི་ཤེ་ཐབ་དི་ནི་ཐན་དན་ཡ་ཅིན་ཡ་ཁན་པ་ ringan karwa tarja ja hi dang nor tsu dar kelwa shiglu chichib dar kelwa gan tag cherang dang sonum rin chi ni nam chib ja gan ba tsu tsum ri dang gon zeni thang ji mi len tsang a tsu thang jal ja hi delakh

레이징에 아장랑 요종 엄처럼 꼴삐즈 몬스 먹선데 저치 미롱고 허리 이 띠땅 정비 최신 제시 왔다 보고지 그럴슬 오는 타위 레이징에서 그노 가로오영 염바 그살오영 염바 어찌 안 와영 지나서 그거 네 잘해봐 디그냐서 그 레이지 중에서 다 로그냐 또 찍그냐서 그 레이지 아리 또 뛰었던 거 어 지금 왜나 아 정하는 요즘 몸틀 거 비어서 그지 다 정하는 사타 하정 아랑은 아랑하게 요즘 듣고 뒤 몸틀이 군이 고로운 거니 나서 거기서 그때 몸쓰는 때 싸우는 것도 혼자 싫어했나 특히 미는 거든 특히 미는 수고는 다 멋다다 그래 미는 수고는 아는 게 거기서 듣고 뒤 차별시에 찍기 나서 그가 응용하고 그런지 미는 수고는 지금 지나서 그 회라 이거라 뒤땅 종로 그 취에 잔스다 마크 아젠 지스고노 아젠 강땅 강스글라 아젠 쳇스기 오케 되는지 뒤땅 종위 아니오 아젠 쳇스기 오케 되는지 다 알고냐 또 체크냐서 그 레진 놓고데 쳇스가 다 그 되잖아 아른 거 그냥 서비스 체크 메롱 그 지나서 그 회 코나 잠스가 지나서 그 요아 마트고 디에다 착한 족사 아진 강땅 강스가 마크스 군노 디타고 군이 회전 그 능시 안가와 니 회인 군데 샬자송 회진 지 능시 드바 냐메 비 회는 허르쿨 디총 잔뜨그진 요나 허르이 니멜 회 회진 데레 회치 골디 디땅 총을 아진 요나야 회진 뒤에 허리 이소시 담바시 인디 님르치 회수군 군데 참모디 인고 그랬잖아 회진 때 회수 고군을 뒤 고등 뒤등이나 그 총리 그 회 잔지요나 회진 뒤에나 그 회도 고대 이거질 동군우 뒤에나 아 묘맥 뒤 회 지그는 망이와 아자영 지나도 그거 담아등 차 총아 돈실 넘어지 못 지가 잔시 허줄 싸와는 셔 좋아 아래식이 졸어동 바마이 진주 아자영 딘 자와 개티 요나 디시는 줄을 시 왔다 그지 디 시 왔다 그지 디 고토나 토메르 초제 동네 바마 지비 지스 줄라디 개티 어동근 지와등 총이 회전 요나 디닐정 초치 어동근 회를 이소 시 당부른 재미 어동근 회를 밤아고디 디닌 지와 초치 군이 총을 때니 디등 총이 그 전 요나야 어동근 회를 이소 시와다 시 잡아다 오지 당 님을지 회는 혼데 톰을 저 초치 동지래 다 하루 끝나고 조지티 조국고모 제 문도 혼데 밤하지나서 그가 아 지와드나다 밤하지나서 그런데 개파 밤하지나 넘버 지와 어 뒤에 지슨 루스 군에 지슨 루스 군에 총아세시 그다리 뒤땅지나서 그 차 총거지 다 회전되라 회 밤하 지나서 그 골에 밤하던 차 총거들 뒤 골에 영어 자식 그때는 또 다른 거니 어떤 건 지와던 총이 회신 요나지 대년을 좀 좋지 어떤 거 허리 있어지 대형 좋지 좋지지는 하루 그 조지도 호대야 최 무거 회도 혼데 이거지래 근데 동어 지미 어떤 거냐고 그회 밤아도 호대 고등점 대 거네 대 아니냐고 그가 Dewa sukung guni jina zuko tsungar tani. Yang di tang cha tsungi ariga yan zika yang yuana. Adung tiga jina zuko khwe yuga zile jokunu. Dungu tawa zika nyanga ngimar chi khwiri. Khwe jigri maangi wa. Yayang jina zuko ga yopa. Di tana jina zuko ngyo maka. Khwe jigri yinbi ngyo maka. Di ton chit. Gutun chi kharjula ayang zina gawi luti. Ayang zina gali. 사용 장비 흐다른 거 초지 2

타틀 침을 남지 가랑진 땅 아랩식 총모 딘지 응요 저는 그때 지나디 지선 루시 왔다고 암지 사병 챔비 그때는 아서 구노 타바 냥지 챔보라 히르바 닐고 돈 쳇다와진드 챔비 아르키 챵퍼젠당 담바 김무스가 너도 고고니스 Cholat kisir ta sunga nina suka shesha shiga chish nina suka Tungsu kunga chih samba dukho te Chamu ziray tiksina Manta trebi Chamil chih lam sukunu Namka sukunu, chamil lam sukunu, chi lam sukunu Duchu tam chipu doyan chikri Namkshi munga ngom jyoti Chamil lam shi arangshin tang zi Ta chamil di namka tang Ngu ཁྱི་གྲས་རེ་ཤི་ཐོང་མལ་ཅེས་གུ་རེ་ཤི་ཐོང་མལ་དེ་ཐོང་མལ་ཟེ་གུ་ཡ་ཡང་ཀ་ཤི་དེ་དང་རག་ལ་དེ་མོལ་ཟེ་གུ་ན་རག་ལ་དེ་ཡང་དེ་དང་ཡང་དེ་ཁ་རག་ཨ་ངི་ཡོ་ཟེ་གཞན་ཟེ་ཁ་དེ་ཡོ་དང་ལ་ཨོ་དེ་དང་ཆ་ཐོང་གུ་ཟེ་གུ་དེ་ཁོ་ནི་དང་ཡང་གུ་ངི་མར་ཅེ་ཁུ་རེ་ ཡང་ན་ཡུ་ཏོ་ལང་ཅི་ཟིག་ཅན་ཟན་ཡོ་ནི་ཏོ་ཨ་ནི་ང་རིཁེ་ཅི་ཏོ་ཁན་བར་བ་ཨ་ཅི་ཁུ་ཡེ་ཇུན་ག་མ་ཡོ་རེ་ཡང་ཏ་ཏོ་ཨ་ཅིན་ཏན་ཟ་ཡང་སན་ན་ཏི་ཁོ་རེ་ཨེ་ཤི་བ་ཏ་བ་ཡེ་ཏོ་ལང་ཅི་ཟིག་ཅན་ཟན་ཡོ་ནི་ཏོ་ཁོ་སུ་གུ་ན་ཟན་ཏ་ཏ་ཁ་ཆེ་ཆེ་ཇོན་རེ་ཨ་ནི་ང་རིཁེ་ཅི་ཏོ་བ་སུ་གུ་
Suatang nangton rik baadan rik, nii ngaa su guun dii zinir. Dii nira su guu xichitub chi huayn bar waazi. O dii taa gangtang chunggu dik zinaa, xuxi nyoshin ka maur zi. Taa nang al ngaa si, nimaa nira su guu xarwa yang kuri kharun guunu. Nyoshin su guunu, xar tui kharun guunu. O dii tang nira su guu cha chunggu dik zile. Hui zin guuna gootang zi. Dii ka ji ni, yaa, Jin tina zhanyang sina ti khwer uisu gu no, ti tang cha tungyi, khwejur zhan gati yuana, ti la ti ki nirang zhukwa khwe uigo tig zila, shi khwe nyezhun amaru, ti kuna ki nirang zhukwa tuanba mayinba, ti kuna ri nyo mayinba, zhanyang tarung nirang zhukwa yopa tawa tumbi, tsu dh tawa gu ni, Huijin chi nangsi chukpa ngima ki huishar tarsonsi. Huijin chi nangsi dhamba adi hui na shukri chungman na zhanji chang chungru tomba adi hui. Huijin di nil chachi di chikpi gu ne hui di tang chungwa zham manji. Chachi zhanshik gu ne chang hui di tang chungru tomba shi yindi. Adiwe khuye sukuro chamu zingu kuzina. Khuye jin di nika chachi di chikungu ni khuye di tang jina zukuwa chunga zamzik maareji. Chachi jen ziku guni ta khuye di tang chunga sukunu dhukhu tumu zik tuanchik nyangada chisara zina. Adiwe khuye si. Diga chanshi khurjil zawa nangda shepa. xie zhuwa, chodong ziwa kunayi adawi ji sen rumen di, aga chen li zi zheng xie wa, dendra diwi hui yung yo zi. Xiwa, ta, jiwa di, gu du ne, zima choche dong ne, ziwa jikbi gu ne, adawi ji sen ruwa di, adawa tang chungwa mayin ji, tungwa zan ji, Ajan ji semla gawa cha paan dayi gu ni chan chungso siwa. Si hui chan zimi gudung tang. Hui dawa ni zikang karwi cha chikpi gu ni di ni chungwa zan mambar. Yila gawa cha pi cha chi ajan zik gu ni chan hui dawa tang hui chan gudung ni chungar jo pa tawa ozi. Ta diwi hui su gu no. Zima chi dung du khundi 저 저지 젠진 혼데
지와 코나그 아다와그 아다와던 차 통화지 나서 그가 말해지 텔레비전은 체즈카가 되잖아 통화점 그 아잠바그 있음 놓고는데 아가와체 군우 지 군이다 다게지래 정수 군우가 어드파름 어드시트 그러다 회진은 나서 지마그 아젠리라 회 다와니 그 어 지흥 깔라 어 지흥 지나서 그 깔이 창디 흐치고 코나그 종아잠즈 말해지 나 아젠 강고가 되잖아 일라 가체 비 차춘 군디 카그다 회 다와라 회진 제미 흐젠진 드니가 다니어서 그 자게스 군 디타다 지 고든 지 허절라 반체 로브성 이히지 아양친 조실 차르드 담바이 체치 빠메지스 루먼디 먹든 거이라 초회 점등등 심지 저송 쇼지르 턴지정 지와다바 암지 드가 아양친 조실 드질레 다 하모 아양친 마라 존지 아양친 마 초지 아젠진도 혼디 따라드카 동담바 디 코나그 저시즈나 조금 미똑 빠마드나 조금 내가 돈 찍으리 디땅이나 조금 총아 말해지 먹든 그일 토크엔 좀당당 수고노 먹든 수고노 쇼는 죽츠클라카네 아자 프로라 키와 담절아용 죽 드니나 조금가 먹진 담절라지 이게 먹진 담제 보가 일도 호디 삼바티 아랑강 마프레지나 조금 초크르셋지 그 좀 땅 야 좀디 땅 찍 아시는 지나서 고가 리라 저송 리 저송 저마 신부도 고디 쇼 다음 쳤더니 나서 고 더와 니 가거든 미토 밤이 지슨 로레즈레 다 정수 고는데 니 정수 고도 고데 어디시 그 자리 양마 어중 그 잠을 흐터키 강잠지 산더 아렌튼 노르 총문디 아자치 텅근 제비 로도등 노르식 정직 제버를 까이 정시와다오 어중근지 유중근란 잡아마피 흐터칸 혼디 그 강잠고 산디 아렌텅텅 제비 노르름 부치라 니가 니나도 과 총문디 듣고노 총아 말해지 어 아자치비 자통 다음 제보도 호디 루토가 잡아라. 아젠당 정지가 잡을까위. 노르시크니나즈쿠가 차우요노 니 가거다. 지금 중것이 왔다고. 니군이 회전 그 능시 등바 어디위 회실 탈성. 회전지 능시 잡아 파숑그 회는 담은 제프 안일이신 매프 조파 푸숑 회 회당 회지는 아니 뜨는 남 아니지 타다 비 제프 요바자 마도 뒤니 제치주군이 문자위 제프 말지 회당 회지는 아니라 저런 문자위 제프 요정 그것들 뒤니라 문자위 제프 전체 매프 조파 시인디 파숑 회에서 공도 혼대 치모지 인구거든 회라 회지는 이거 흑단수가 가지지나 죽고 아니지나 죽고 내가 죽고가 다들 뜨이네 지금 내가 죽고 차별장수가 맞도고 내가 차취가 군에 문장으로 차별장수가 말라서 군에 너무 어떠한 시야 지금 그러니까 회라 회지는 이라 문장이 차별장수가 군데 요나라 그때 내가 문장이 차별장수가 강 많이 담고서 그냥 놓고 조 조쳤지. 내가 지금 잠시 허리를 잡아내셔 셔주로. 셔주아. 첫째 셔는 전일라 통거 나와 가라 통. 등일 군이 다들 뒤 잠을 진도 포송 회지. 지마 첫째 셔는 첫째 리 군아라 통성. 아 나와 냐 강한데는
남카라 통이 체퍼는 데닐 코니 타타파자 마토 아젠 문자위 체퍼 마토 시 회진은 지미 오동등 회여 나와니 뜬 타대비 체퍼 잠리 아젠은 데니 문자위 체퍼 말았지 어촌비 줘봤다고 오지 그러나 지마 좋지 셀레지 좋지 오동도 혼데 초어른 그 니가 당리냐고 그와 알기지 오클라 아다와 냐금 군도 혼데 난카니냐고 그 알기지 오크지 지가 차퍼즈가 참 마토다 아젠 강스글라지나고 그가 차퍼 매끄트지고 그래서 회진 지마가 어동라 회진 지마가 어동라 회 다와 니가 흑탄수가 하시도 혼데 다들 비 차퍼 잠지인 바리 젠 마토 데니가 차취도 코데 오 젠 데니 문자노 그 차퍼데 말레질레 파치 어토일레 조코노 토모지인 고 데 고톤 고 허줄라 오케와게 초진 잔실 환네 초동라 통성 어플라 너치 정어디 아젠 비 차퍼 잔취 흐심이글리 랜트르트가 정 어먹슬 Lomino shiwatawa amzi. Chochin janshil sukunu, janshil sukunu, mkung omjoti. Ya, tina, chi mkung dhukundi, cho arangay jinaz kuka, nguna yonu jinaz kuka argiji ukula. Meto apalan dhukundi, zangag nangna jinaz kuka argiji ukazi. Tile jambi jinaz kuka chachun dhukundi ta, arangga hachang jinaz kuka chashang shibi, Alun khundi kaga lennak jir khtag chang sukunu orda yinga chatar khtag chashi chang. Amgis yomino zile. Ta? Amkhaga yil. Amkhi yutun la. Jugjiz ta ajin kangzik la maikatik zile ta. Di amgis yomino zile ta. Di jazgi niraz kutandish. Kaniga. Dawa chung shikki nga dhukwa gudari kukwa. Amgisi yomino sukunu, dawa chung shikki gudari. Dimuzgiri. Dimuzgiri nga tali. Oo, ta pashungu khuisi. Ya, mgini arangu dungna niwa atang. Apala ni, zangu na niwa atali, ani tatay bazi shantri. Ani tatay pi nga dhukwa, tatay bazi jashikku gu chundi mahtukta. Abjani nga zhukwa chini ka kashu gungtang gunggung guni la taan jashi zhiga maikati zhili ta chungwa khutani zhukum. Damungzi yin gudri. Yana karnzi khori yiki ghazgari chukuz. Jankhin zhukundu tang chini yongur di. Dili zhanta chaparin jachi nga arangta zalayin arangin nga wa zamshi wa tabaj. Karishin zivi khogu ngund khundana yigzik gyi nga zhukwa orin dhukhundi chukku gazi. Taan jukhi tondi, chukku sukunin jukhi tondi. Aluk chuk paa sukku. Ya, jangxi dhawun dhukhundi, tang chenpo gyi tanglin jina zhukwa dhuwaadi. Ani tatal paa, ani jwala dhukhundi. Dili jamba gyi jina zhukwa chepran jachik kukwa chuita maik gazi. Arang ta zalayang Rangi ngawa zang sukunu, di yin rungu zga jina zukwa zana la, di yin rungu zga zarung la. Rangi nukhundi, rangi chekin jik cheku mahtukta, maikasi. Tiga da, khutengila kani chizgi zhugunri zina, dhruwa wu tukhu dini ka, yikin dhruwa tukhuti da, jangxi htawun tukhundi, tangchini dhobahta wazgiri sukun tukhuti khutengi zhugun. Dīnāng nā gāni tātā pō, tāngā rāzi nā, yīkīn rīngkhān kā khūgīng nī nā zhukwa yīkīn chī gāzgirīn dhukhundi chukh bādi. Jīngkhī tāwān dhukhundi, tāngchān yōng nī nā zhukwa ājik bā. Dīnā gāni tātā pā zhukā nī jwān dhī. O tī tāwān gūni, huijin chī nāngsī ājā pā pāshūng gu huindī, shēl tār sūnsī. Huijin chī nāngsī gawā rābtak chī huina,
회터 마님 젠라잉

0: 소문 워스클 롱친
1: 소문 워스클 롱친
0: 사랑길 양주
2: 냥크남바 치남바 디모이나 테랑네 시르치체 다가비 치 성체당 자르치체 다제비 치니흐 워스치체 다제비 치 저거연라 잘흐바셸 슈니 통디 사른지르 냠죽레 친체 난도나 나디지셸
3: 시진핑가 스촌 로브친 저게 루용란 친란 정데 르그 찬당 지찬 조리 만지지 노드 냠지 제르찬 돈불시니 디르 사르위 야급젠 탑지라 샴드그 세위 동른 바등 회톤 바시기
2: 원수 화월의 지진시비 년물 화월의 메동발빈 자구 다그위 치 섬진인 경하주를 배워당 시진핑 수호 땅땅 자급진 고칠은 자구로시
3: 롬튼 저자화 근총리 로 양코르위 잔시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在手机推送仪。
1: 승리님 공감사 샴라 선주를 냠자리 전시 후인 팅디 선주를 개낭된 소니
2: 지진 빙키 스촌 롭진키 교롭 용라 진련 진나 고타